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Hertz, and we ar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on our Boinan Radio, which applies to only the morning live show. If you're tuned into our rerun, which is 6 p.m. and 2 a.m., you won't be finding any Boinan Radio. This is just for morning live show. And if you want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Please drop by anytime. And 어저께 오픈 채팅방에서 큐티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예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약간의 이제 파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I was talking to our cutie-nims in the open chat room yesterday and kind of was reminded of the time when we had a party every Friday on this show. That is sort of like the, not the real world party, of course, right? Like 10 a.m. to noon sort of party on the radio. 그래서 이제 각 금요일마다 뭐 바베큐 파티, 뭐 백야드 파티, 뭐 비치 하우스 파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파티를 준비해서 그거에 맞는 또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준비하는 약간의 그냥 라디오 파티 같은 걸 했었었거든요. I talked to our cutie names about that and which gave me idea for maybe we should have a potluck today. 라디오에서 무슨 팟럭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팟럭은 이 참가자들이 각자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는 이 모임이죠. Potluck is where each participant brings their own food, mostly cooked, sort of the home-cooked food, and then kind of,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참여한다면은 한 dish만 가져와도 이제 10개잖아요. 굉장히 풍성하게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potluck은 어원을 살펴봤더니 whatever is available by luck 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Whatever is available by luck.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뭐 먹을 게 운 좋게 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같이 먹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운 좋게 준비된 음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그게 조금 진화해서 아예 그냥 하나씩 준비해서 계획해서 이렇게 파티를 하자라고 해서 이 팟럭이 이제 굉장히 좀 popularized 된 것 같습니다. So potluck is where you just bring your own cooked food, home-cooked food. 이 팟럭의 핵심은 뭐 비싼 음식을 가져오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나눈다는 의미죠. It's not about bringing fancy dishes or, you know, kind of showing off your cooking skill. I mean, which is fine. You can do so, right? So potluck is all about sharing. 각자가 가진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 또 contribution. 뭔가 이제 참가자들이 뭐 음식으로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Or you can contribute by, you know, bringing different, I don't know, things.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은 좀 자신 없으니까 다 먹고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하겠다. So contribution is what makes any potluck possible and interesting. So it is sort of a communal spirit that bring people together and eating together.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양성의 그런 이슈도 있죠. So you never know what dish each person would bring. 미국에 이제 처음 갔을 때 학교에서 이제 potluck 같은 것을 이제 자주 했었는데, you know, whenever we had a potluck at school, right? Each students were to bring certain food.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문화나 이제 인종이 다양한 그런 이제 환경이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나라의 음식을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다양성의 의미에서도 이렇게 팟럭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So a lot of good things about, you know, potluck, as I just mentioned, diversity, communal spirit, sharing and contribution. 그래서 오늘은 물론 리얼 월드에서 팟럭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 요소가. 그래서 오늘은 이 virtual potluck, let's call it a radio 1012 potluck. 이 10시부터 12시까지 듣는 시간 사이에 팟럭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So each of you will have to bring a dish, sort of an imaginary dish. Let's say if you were to have a potluck on this radio program, 어떤 음식을 가져오실지. 근데 저희 오픈 채팅방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음식이 벌써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소품을 준비해 주실지 그런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So my question, more like asking you, if you were to have a potluck, what kind of food would you bring, or if you're not, confident about cooking, what kind of things that you bring, like a playlist or a stereo system, I don't know, something to play, right? 이 가상의 파티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I thought about it. 오늘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야외도 좋을 것 같습니다. Since it's not raining, maybe somewhere outdoor is possible. Let's just find a place. Let's call it 상암 TBS 사옥의 루프탑 어떨까요? How about the rooftop of our building at the 상암동? I know it's not really feasible to have a rooftop party at our building, but it's imaginary. So, I mean, why not, right? 그래서 오늘 벌어지는 1012 potluck at the TBS rooftop. I just want to ask you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contribution would you be making for that potluck party? 그래서 한번 준비물부터 체크해보고 좀 본격적인 파티는 2부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좀 약간 potluck 분위기를 띄우는 곡들 준비했는데요. Owl City입니다. Alligator Sky.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Owl City, Alligator Sky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break. So getting started with our potluck, no need to get busy, right? It's all our imagination. 하지만 our kitty님s are working tirelessly in the morning to get us prepared for the potluck. 진짜 뭐 이렇게 real world에서 potluck을 했다면 상당히 손이 많이 가긴 하죠. If you're especially hosting the party, right? But as I said, all are in our imagination today. So looks like we have a lot of drinks ready. That's for sure. 쿨피스님께서는 직구한 무알콜 맥주가 어제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So the non-alcoholic beer that I ordered from abroad just arrived yesterday. 저희 팟럭을 위해서 주문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팟럭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관대하게 generously brought those non-alcoholic. I think, yeah, we would love to keep it non-alcoholic because it is still early in the morning. 아직 아침 좀 이르죠. 아직 뭔가 이렇게. 하지만 또 드링크를 많이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Wisdom님께서는 일단 welcome drink입니다. Does it mean alcoholic? Welcome drinks? It could be non-alcoholic, right? Welcome drinks. 그 다음에 약간의 알코올릭 베버리지도 준비해 주신 저희 큐티님들까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알코올릭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너무 이 팟럭이 이 알코올 위주의 그런 모임으로 이제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요. 아침이니까요. So let me know what kind of party you have in mind and what kind of stuff would you feed people with. I think I'm more interested in food contribution from each people. 어떤 음식을 이제 가져와서 뽐내고 싶으신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준비해 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입니다. 내게로 와.

롤러코스터입니다. 내게로 와. So, we're getting some food contribution, as I mentioned earlier. 음식 좀 보내달라 말씀드렸더니 보내주고 계신데요. 소희님께서는 전 그런 김밥을 갖고 올게요. 자주 만들진 못하지만 맘먹고 한번 하면 잘한다라고 하시고요. 대신 제 김밥에는 오이가 없습니다. 제가 오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So I will bring 김밥. I don't really cook often, but once I put my mind to it, I can really make some good 김밥. But there's no cucumber in my 김밥, since I don't really like cucumber. 그렇군요. 아, 저는 오이가 정말 좋던데, 김밥이. So maybe other kitty names can do something with the cucumber then.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직접 만드신 김밥인가요, 이게? It looks really good, and I don't see any cucumber in it. 역시 없으시군요, 쿠컴버는. 맞아요. 근데 이제 쿠컴버 말고 이제 딴거 넣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박, 멜론, 참외. 위스덤님께서도 저도 오이 없는 김밥 좋다고 오히려. 그렇군요. 그렇게 더 좋아하시니까, 네, 저도 그냥 오이 없는 김밥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님께서는 이큐님의 버스킹을 기대한다고. 아, 제가. I didn't get much sleep yesterday. 어저께 좀 잠을 제가 설쳐가지고, 아, 목 상태도 그렇고 좀, 아, 버스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직접 백보컬을 하시겠다고, 제가 만약 버스킹을 하면. Maybe next time. 제가 좀더 준비한 팟럭에서 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한 지좀 됐죠? It's been a while I sang on this show. 그러시면서 제니님 신청곡 주셨는데, 두아리파의 곡입니다. 그럼 2부 팟럭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start now.

Yes, let the party get started. 아무래도 아침이니까 너무 이렇게 막 달리는 음악은 좀 그렇죠. And I think Daft Punk, this track, Something About Us, a perfect chill track to get us started for this potluck party.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서먹서먹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But looks like everybody is sending drinks, dessert. 근데 안트레는 so far we only have 김밥. 김밥밖에 없는데 너무 약간 좀 지금까지는 이제 메인이 조금 빈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베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I want to have roasted chicken, chicken barbecue, spaghetti, and Filipino love this lechon, and for dessert ice cream. Wow. Whole nine yard, Benny is bringing. 좋습니다. We have looks like we have some, you know, I don't know, fat and 단백질 and proteins and some. I think we need some 탄수화물 too. 스파게티가 있나요? Okay, bring it on. Okay, 계속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temper just a bit, right? We gotta start eating some more. 저는 약간 좀 요즘에 it's good to eat some, you know, vegetable before getting into the heavy stuff. Huh? 그래서 누군가가 좀 샐러드를 가져오실까 기대했었는데 마침 가져오셨네요. 뽀글링께서 샐러드 fruits, 리사 오노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So I'll be kind of compiling all your songs. 여러분들 보내주신 곡들은 바통터치 kind of 그 시간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그래요. 샐러드가 필요하죠. We all need to consume some vegetable. So we are at the TBS building rooftop morning rooftop brunch kind of a potluck, should I say? 이 파티 장소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위즈덤님께서 약간의 어디 리조트 같은데 TBS rooftop doesn't have that for sure. 약간 그 poolside bed도 있고요. We have none of that in the rooftop. I don't think I've ever been. Maybe I've been to the rooftop maybe a couple of times. It's very barren place. Nothing there really pretty much. 근데 올라가면 되게 멋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뷰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alking on a Dream, Empire of the Sun.

All right, moving on. One of my favorite Barbara Streisand Duck Sauce 노래 듣고 계신데요. If I were to have a party, this would be sort of a staple in my playlist.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Duck Sauce, Barbara Streisand. 뽀글님께서 실내면은 샹들리에 설치하려고 했다라고. If you were doing this indoors, I was even thinking of hanging up a chandelier. Yeah, bring it on. 이거를 위해서라도 잠깐 안으로 들어가서 하죠. You know, I mean, it's all in our imaginations. Why not? 잠깐 실내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음식이 많으면 고춧가루 뿌릴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없네요. Oh, there's complaints about lack of food. 뽀글님도 샐러드 하나 달랑 갖고 오시고 음식이 없다라고 하시는 건 좀. So we do have some real meat though, barbecue, that the Filipino barbecue that the Benny brought. 농담이고요. 음식 없어도 그죠? 우리 또 이제 마실 게 있잖아요, 그죠? 노래 더 들어볼까요? Duck Sauce, Barbara Streisand.

0: Ready? One. You will do this four times with the left, four with the right, then eight times with both.
1: Yes, one jammer to another. This is Body Moving, Beastie Boys. 계속 가겠습니다. 오전 파티인데 분위기 좋은데요. Right, why not? 또 리런에서 들으면 이제 오후 파티가 되는 거죠. Right, the morning party is, has a good vibe too. 헤일리님께서도 뮤직이 신납니다. 모닝 파티. 헤일리님께서 뭔가 이 something substantial she brought. Good, good. 저희 오픈 채팅방에는 이제 사진을 올려주셔서 I cannot really describe what it is. 제 이 뭐랄까 이 표현력이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서서 담소 나누기 위한 finger food를 준비했습니다. I brought some finger food ideal for you know have a conversation while standing up. 그렇죠. 보통 이제 루프탑 파티나 팔로 가면 이렇게 많이 하죠. 앉아서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서서 이 디쉬를 들으면서. It's got the shrimp in it, I think, and some cracker and some olive. 맞나요? Looks delicious. Or is it avocado? 아니면은 약간 그린색의 칩인가요? 이 녹색 이 칩 같은 거죠. 맛있어 보입니다. Looks yummy. 계속 들을까요?

0: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1: Yes, Bobby Body Moving Beastie Boys and Get a Guitar by Rise. Rise로 옮겨왔습니다. 헤일리님께서 그 finger food is canape. 그죠. 카나페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I know 카나페. 왜 그게 생각이 안 났을까요? Yes. She has brought plenty of 카나페 for all of the participants. I don't know how many people are participating. 그렇군요. 베스키님께서는 신난 음악 듣고 리듬을 타니까 다소 갈증이 난다고 이렇게. 알코올 음료와 함께 마시죠. 라고 이렇게. 네, 알코올은 it's up to you. 뭐 아침부터 이렇게 술 드시는 거는 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right? As long as you see fit, you know, I mean, you know, to your liking, right? 이 57분까지 파티를 하고 we'll have a little screening 중간에 약간 영화 상영까지는 아닌데 we have a screening for soundbite, rooftop 파티를 잠시 멈추고. 사운드바이트 상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And then after soundbite, we'll you know do some after party with the songs you prepare. 그러니까 사운드바이트 상영회 후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노래 계속 들을까요?

That was Chromeo Old 45s. 음악이 멈추면 안 되는데 reason that I stopped music is it's time to wrap up. 집에 가야 할 시간. But as I said, it's not yet time to go because I have a screening for Soundbite. 이 루프탑에서 준비를 했는데 Soundbite 다 같이 청취하시는 그 listening party를 준비했습니다. Before ending 소희님께서 저는 평소에 잘 마시진 않지만 여행 떠나기 전 공항 라운지에서 데킬라 선라이즈 한잔 주문할 때 그 설레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이니 만큼 그런 기쁨을 마음을 담아 면세점에서 개탄 데킬라 한 병 풀겠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그레나딘 정량으로 맞춰서 잘 만들어 드릴게요. Wow, what a treat to end the party, huh? Not end the party, but having a little break. 소희님 loves drinking cocktail, the feeling of ordering tequila sunrise at the airport lounge right before a trip. So she prepared that gift for the party. So I will mix everyone a proper tequila sunrise. Sounds like a plan. And, you know, a good thing that it's all virtual and it's all kind of imaginary. 아침부터 너무 tequila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하지만 it's all good because it's just a radio. Potluck, right? 그럼 노래 듣고 그러면은 Soundbite 상영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oby입니다. Extreme Ways.

0: 헬로우 큐티스 DJ 이큐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you can just search for it by putting the keyword TBS EFM Live on YouTube, and you can come join us there.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놀러 오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은 오픈 채팅 채널에서 카카오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and join us on our potluck party today. And text line도 오픈되어 있는데요. Shop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So first half of the show was a 101-101.3 potluck that took place on our hypothetical party place, which was TBS rooftop located in Sangam-dong, Seoul. And yes, first half of the potluck is over. 일단은 이제 충분히 드신 것 같고 또 이제 드링크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 시간, 상영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희 또 고등학생 이 재롱둥이들의 이 어떤 보고서이기도 한데요. 잠시 이렇게 릴렉스 하시면서 사운드 바이트를 들으실 시간인데요. 오늘로 벌써 4회째를 맞는 사운드 바이트입니다. So today marks the fourth episode of Soundbite. And 총 6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We planned 6 episodes in total. So we are already heading into the second half of summer vacation special Soundbite. 그동안 정말 다양한 인터뷰의 섭외를 위해서 리포터 지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각자 개성이 다른 또 다른 상황의 친구들의 진로 고민이나 음악 취향,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소통, 이런 이 사춘기 친구들의 이 리얼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So reporter Jian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finding a wide range of interviewees. And I think we have achieved that for sure. We've heard honest conversation about, their career dreams, musical taste, school life, stress, and ev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I think those are real issues that teenagers face, each from their own unique perspective. 오늘은 리포터 지안이 매우 아낀다는 후배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중에 약간의 반말도 좀 나오긴 하지만 일부러 이 친근한 분위기를 살려서 그대로 편집을 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So today's guest is someone especially close to reporter Jian, a younger friend she cares a lot about. And because of that, you'll have them speaking quite casually throughout the interview. But I've kept that natural friendly atmosphere intact through editing. So we hope you will understand and enjoy it for what it is, okay? 그럼 한번 네 번째 사운드바이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는 야무진 친구라고 합니다. She's known as an incredible dancer and also works just as hard at her studies and sports. Very well-rounded students, you can put it. 또 어머님과의 음악을 함께 공유하는 것. 아까 이제 토이의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들었다. 그다음에 또 임재범 씨 노래도 같이 듣는다. 뭐 이문세 씨 노래도 같이 듣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Love how she shares music with her mom, listening to songs like, you know, 토이, 임재범, 이문세. 아무래도 부모님과 그렇게 또 음악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댄서로서 또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해서 원하는 공부도 잘 해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가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I'm sure that she will continue to shine not only as a, you know, talented dancer, but also at the university of her choice and studying what she truly loves. So again, heartfelt thanks to Monet and also our reporter Jian. She is kind of has been not feeling so well actually. So you can kind of see from her raspy voice and very tiring voice, but she is kind of going through it with me, I guess. 그러면은 바통 터치를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our cutie님s has sent in a lot of song requests along with the potluck food. 이 potluck 음식과 함께 이렇게 많은 곡들을 함께 준비를 해 주고 보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우리 큐티님들의 음악 선곡 뽐내기 시간으로 채워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통터치 개념은 아니겠지만 혹시 이 분위기에 맞는 이 팟업 분위기에 맞는 그런 곡들이 있으시면은 보내주시면은 또 남은 시간 같이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this is one of the songs that Monet mentioned that she listened to a lot with her mom. 이문세 씨의 곡입니다. 듣고 4부로 들어오겠습니다. 붉은 노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Yes, lisa ono salad de fer, salad of fruits. That is a very appropriate song to play after soundbite, don't you think? 그죠? 약간 이 아이들 분위기가 참 귀여운 곡이네요. 리사 오노의 곡이었습니다. So, salad fruit jolly jolly jolly. 과일 샐러드야. 참 예쁘구나. 예쁘구나. I kind of looked it up because I was wondering what they were possibly talking about in the cute delivery. Tu plais à mon père, tu plais à ma mère. 너는 우리 아버지 마음에도 들고 우리 어머니 마음에도 들어. I guess, you know, parents love salad, or parents love the fact that their kids eat salad. 아이들이 이 샐러드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혹시 담은 건가요? 그럼 참 좋네요. 모모님께서도 큐모닝 파티 소문 듣고 왔어요. Joining us for the second half of our potluck party. 지금은 이제 음악을 예, 즐겨주시면 되고요. 남은 드링크나 이제 좀 화채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I'm sure that we have some more canapé left that Hailey님 has prepared. 까나페도 아마 남지 않았을까요? 조금씩 드시면서 음악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루프탑에 아주 훌륭한 어디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음 큐티님의 이 송 선곡 쇼케이스로 가볼까요? 위즈덤님께서 보내주신 준비해 오신 곡인데요. 브루노 메이저 오늘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세 곡 중에서 제가 선곡을 해봤는데요. 브루노 메이저의 곡입니다. The Most Beautiful Thing.

Bruno Major, The Most Beautiful Thing 듣고 오셨습니다. So, getting toward the end of this potluck party. 1033님께서는 근데 팟럭 파티 같은 거 하면 음식 진짜 많이 남지 않나요? 보통 각각 모이는 인원 전체가 먹을 양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Yes, most of the times a potluck party would have a lot of leftover food because 보통 이제 넉넉하게 준비를 해오시죠. I think it's a tendency that the people usually bring plenty of food more than you know needed a lot of times. 뭐 이제 각자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I guess people can take home some of the food left over. 맞습니다. 제니님께서는 제가 지퍼백을 들고 왔어요. 남는 음식은 집으로. Yes, very wise housewife, 제니님 is.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next song showcase. I think one of the most impactful, contribution, food and drinks contribution, possibly from 소희님, who contributed tequila. 면세점에서 개탄 아주 소중한 tequila 한 병 풀겠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our kitchens probably enjoy that very much. 그때 함께 신청해주신 곡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글스의 곡입니다. Tequila Sunrise.

Eagles Tequila Sunrise, which was a contribution from our Kitty님, 소희님의 아까 이제 샐러드 갖고 오신 뽀글님, 샐러드와 샐러드 프루트 노래 함께 갖고 오신 뽀글님과 마찬가지네요. 테킬라와 또 테킬라 선라이즈 함께 일치해서 가져오신 소희님 감사드립니다. I guess you know that is the vibe. 약간 이 아침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먹고 나니까 또 이제 배가 부르고 그죠? I think we are in sort of a relaxed mood for the morning time. I think. 하지만 이제 좀 이따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맛점 하시고요. 모모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 Summer Wine 1012-1023에서 처음 듣고 들을 때마다 큐티님들과 이큐님이 생각이 나는 곡이라고 하시면서 Wine, I guess, yeah, why not? 뭐 데킬라도 왔는데 Wine 문제 없습니다. But the song is very special song. Nancy Sinatra와 또 Lee Hazelwood 두 분의 듀엣곡이죠. 멋진 곡인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ummer Wine.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4: 首尔，我来了。

지나간 시간은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새다가 새어나오는 한숨은 삼키고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That was Sly the Family Stone, Everyday People.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을 막 이해하는 것보다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러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해를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대신에, 아,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도 같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And I've realized that not every disagreement needs a solution. You don't have to solve everything. Some people aren't puzzles to solve. They're simply just different from us. And the sooner we stop trying to rewrite other people's personalities, the more energy we can have for our own lives. We need that energy, everyone, to survive the day. And honestly, that is probably one of the most useful survival skills at work and in life. You know, just let them be who they are.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좀 저는 안간힘을 쓰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But I've come to realize that it's kind of pointless, you know? They're gonna act the way they wanna forever. So you just be yourself and let them be. Anyways,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I'm so happy to be here, seated in the studio live so that I could read your messages and we can make this morning a fun one all together.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생금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죠. 요즘 모닝그루브 유행어예요. So good morning to you all.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들어오셔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So let's see who are tuning in. 우리 코코 모닝그룹 일찌감치 오셨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그리고 또 누가 오셨을까? 체육부장님, 어머머머머, 썸머님 오기 전에 출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managed to tune in right before I was going live. Good job. 모범생이시네. 이렇게 또 1등으로 또 자리에 착석해 주셨는데 뭔가 1등으로 와서 맨 앞자리에 꾸준히 앉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That is based on my own experience. 아, 약간 TMI인가? Kim's fan morning groover. 일하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이 나와 안 맞거나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나와 안 맞거나 아니면 둘다안 맞거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항상 투트랙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일치되지는 않더라고요. Yeah, so that is life. Unfortunately, your work and the people at work, they don't really match. If you really enjoy working, you know, you might be suffering from some villains at your work. And if you have such great coworkers, you know, you might have some harsh workload.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진짜 거의 유토피아급 아닌가요? 이게 맞으면 일도 재밌고 사람도 너무 좋고 돈도 왕창 많이 주고 뭐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한 가지라도 좀 해달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그러면 일할 맛도 날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하는데 동기부여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굿모닝. 오늘은 어떤 노래들을 들을 수 있을지,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될지 설레는 마음을 갖고 출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es, 모닝 그루브 does definitely provide you some sort of expectation, you know. You'd be wondering, oh my god, what is Summer gonna talk about today? What kind of songs will DJ Bob play for us? Well, to give you a little bit of spoiler, 여기 큐시트 보고 있는데 선곡들이 오늘 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저희 약간 모닝그루브의 매력이 뭐냐면 여기 큐시트대로의 선곡이 한 10%도 안 나가요. 중간중간에 거의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So expect the unexpected,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도 기대 이상으로 또 재밌는 선곡들, 또 좋은 얘기들 많이 오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아침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상민님, 어서오세요. 굿모닝, 모그님들이라고 해주셨네요. 굿모닝 to you also, 상민님. 매일매일 같이 꾸준한 출첵해주시고 계신 감사한 상민님. 제니 송, 굿모닝. 여름휴가 보내고 컴백해요. 휴가는 왜 이렇게 일찍 지나가는 건가요? So you just came back after your summer vacation. I mean, this is the season, right? 이제 막 방학도 시작하고 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인데 일찍 다녀오셨구나. This is the thing about going on summer vacation quite earlier than usual is that it's over already when everybody else is going out there trying to enjoy their summertime. You already have to get back to track, you know, get back to your ordinary life, get working while you see everybody else going off to their vacation. 그래서 약간 메인스트림을 따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놀때 노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일찍 다녀오니까 갔다 온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휴가철에 사람 너무 많고 이러니까 가면 좀 북적북적한 느낌이 있는데 그 맛에 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Hello, Eric. 우리 에릭 모닝그룹 밖에서 너무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아침마다

0: 행복해져요라고 하셨습니다. 진짜요? 에릭모닝 그룹 반갑습니다. 아침에 뭐 하면서 들으세요? Are you on your way to work? 또 재밌는 거 오늘 많으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할 텐데 2시간 동안 들으실 여유가 좀 있으시려나요? 하진님 굿모닝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So morning groovers, are you planning on your summer vacation? 여러분들 이제 방학 시즌 맞이해서 휴가 준비는 다 되신 거죠? By the way,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가 본격 휴가철이어가지고 이제 아이도 어리고 해서 휴가를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표정은 무표정인데 막 손만 이렇게 예 이러시고 계세요. 영혼이 없으신가? 어쨌든 여러분들 휴가는 즐거운 거예요. 돈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you know, as much as money and all the times are being invested, you gotta enjoy that time, everyone. 여러분들 노는 것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삶이 뿌듯해질 겁니다, everyone.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통창이 열려 있습니다. So if you wanna talk to me, if you wanna request a song to our dear DJ 박원희 팀장님, yes, you can do that.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짧은 문자 50원인데 아마 수익이 절반 정도가 TBS로 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티끌티끌 모아가지고 뭔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반만 나눠 갖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절반은 수수료고. So the half of the 51 is on commission and the rest would be going to TBS. So maybe that could help financially. I don't know. It's up to you,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드디어 이제 광고들이 좀 들어왔네요. Because this is like the middle of the month. Actually, this is the end of the month. 벌써 말이구나, 7월 말. 그러니까 광고가 지금 들어오는군요.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for NG Q&A after some short words from our sponsors.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 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 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Let's uncover everything. Show me your preferences and your personality with one question here on MG Q&A. 'm always curious about you guys, morning groovers, because I always talk here by myself in the studio and I'm always imagining about who you are, what you prefer, and everything. So I want to get to know you, and to do that, this is like the perfect segment for all of us, MG Q&A, where I ask you guys a question and you need to answer.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이 썸머가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코너입니다. MG Q&A.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게 답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And this goes on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so you have many, many chances to send in your messages. Now here goes today's question. What is a behavior that you just can't understand? It could be a behavior of yourself or by other people or by completely random people. What is one thing that you will never understand why people do?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왜 저러지? 쉽게 생각을 만드는 그런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 This happens a lot. Frequently, especially when I'm driving.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나요? 쟤 왜 저래? 막 이런 소리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없는그런운전습관들이있기 때문에, you know, some people, they just drive and you'll never be able to understand why they do that, why they drive in a certain way. It's so interesting. Or maybe, you know, when somebody borrows money from you and they forget to pay back, yeah, I don't understand that kind of behavior either. 뭐 경험담은 아닌데, 뭐 보통 이제 M분의 1을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뭐 돈을 약간 잠깐 빌리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되갚는 거를 깜빡하는 사람들, 까먹는 사람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Because if I owe money, like I would think about that every single day.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아, you know, I hate it when people are late, right? 저 사람들 지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화해서 어디야? 이러면은 가고 있어 이렇게 답하면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어디야? Like it's a simple question, right? Where are you? Then your response is supposed to be about your location, right? Not about your behavior. 그래서 그냥 어디야에 대한 정말 심플한 피드백. 나 지금 강변북로 어디 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가고 있어. Did I ask? 오고 있니? No, I asked 어디야? 라고 물어봤는데 가고 있어? 저는 이게 약간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뭔가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안 가더라고요. 아직까지 몇년 동안 겪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So, 우리 CSEULGI 모닝그룹께서 닉네임이 약간 어렵네요. 어쨌든 너무 공감해요. 도로에 주정차하면서 깜빡이 안 켜는 거요. 라고 해줬습니다. 진짜 desperado. 완전 이거는 무법자네, 무법자. You know? They don't follow any regulations. Why would they stop in the middle of the road without even blinking?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그죠? 아들의 마웨이. 요즘 컨디션 좋아요, 모닝그루버들. 그러니까 저 흥분시키지 마세요. 노래 많이 할 거니까. Anyways, let me know. What is a behavior you just can't understand? 내가 좀 이해가 잘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get to a song break. This is Curtis Mayfield, Move On Up.

0: It is Friday, the 24th of July.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m Summer.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As we head into the weekend, rain will continue across the capital and Gangwon-do, while parts of the Chungcheong region and southern regions could see scattered afternoon showers. As for rainfall, Seoul and southern Gyeonggi are expected to receive 5 to 40 millimeters of rain. Incheon and northern Gyeonggi could see 20 to 60 millimeters, while Gwangju and Cheonnam are forecast to pick up 5 to 30 millimeters. Daegu and Gyeongbuk are expected to receive around 5 to 40 millimeters. Meanwhile, heat advisories remain in effect across most parts of the country, and it is going to feel very hot despite the rain. It'll also be another uncomfortable night for many areas, as overnight temperatures won't drop enough, leading to tropical night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1 degrees Celsius in Seoul, 3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3 degrees Celsius in Daejeon, 34 degrees Celsius in Jeonju, 36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32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7.5 degrees Celsius. If you're heading out today, be ready for both passing showers and intense summer heat, and have a safe and enjoyable start to your weekend.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chipping in. Jung H, Dr. Paper, Ben Sparrow, and Water Tank Morning Groovers are here greeting me, saying hello. Hello, hello. It's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Okay, so Jenny Song also sent in a response regarding our MG Q&A question, the type of behavior that we'll never understand. 우리 직원 중에서요, 출근해서 과자 먹고, 점심 먹고, 과자 먹고, 퇴근 전에 과자 먹고 그러면서 매일 살 빼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땡고비 맞아야 하나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아니, 그냥 과자만 끊어도 될 텐데 이해해야겠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1: So this colleague would just go on and on about losing weight when they're always snacking out.
2: 이 살 빼야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어떤 추임새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냥 숨쉬듯이 하는 발언, 바로 우리 박원희 팀장님처럼 막 음식을 되게 복스럽게 드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배고파 이거 먹으러 가요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하게 신나게 막 같이 동반하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마라탕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1: She would go on a marathon diet, saying that she's only eating vegetables out of it.
2: 그러니까 고기를 안 넣기 때문에 그건 마라탕 다이어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추임새예요, 추임새. 아, 맛있다. 아, 근데 살 빼야 돼. 오, 끝나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을까? 오, 근데 살 빼야 돼. 약간 이런 추임새라고 할까?
1: It's like a habit, you know? You breathe out and you would say, oh, I need to lose weight.
2: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 So don't take it too seriously when someone says that they're on a diet.
2: 어쨌든 계속해서 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우리 CSE, 슬기 모닝 그루버님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C 슬기 모닝 그루버님께서 굿모닝이에요, 서머피디님. 베이크드 윅스의 오키나와 듣고 싶어요. 주변에 오키나와 많이 가던데 저도 빨리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You want to go to Okinawa. The weather should be really nice, right? It's divided into dry season and humid season, isn't it?
2: 뭔가 그 우기, 건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안 가봤어요. 좀 전 이런 데는 좀 약간 쌀쌀해질 때 가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1: But unfortunately, regarding that song that you have requested, it's not in our system. I'm so sorry.
2: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은데 DJ 바하님께서 좌절을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시스템이 없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 So sorry.
2: 저희가 시스템이 있는 노래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한번 생각해보고 틀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티베트 시스템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하죠? 최 부장님께서 내일도 휴가 갑니다. 너무 신나요. 날씨가 제발 좋아지기를 같이 빌어주세요. Sunflower 신청해요 라고 해줬습니다.
1: So I'm going on my summer vacation tomorrow and I'm so excited. Please pray so that we could get and enjoy some great weather.
2: 아, 날씨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놀러 갈 때, 그죠? 왜 이렇게 이제 비 좀 그만와도 되지 않을까요?
1: It's been raining forever. Like, I don't remember how the sun looks like. I don't even know how it looks like anyway.
2: 뭐 다이렉트로 본 적은 없지만 정말 그 쨍쨍한 따뜻한 날씨 아래 이렇게 뭔가 물놀이도 하고 그런 휴가 즐기셔야죠. Because we all deserve it, don't we? 부디 날씨 요정이 강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Post Malone and Swae Lee, Sunflower.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532 Morning Groover texted. 박은희 팀장님, 윤동혁 감독님, 썸머 PD님, 오늘도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야, 많이 많이 들어와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cheering message. 진짜요. 우리 윤동혁 감독님께서도 모닝그룹의 어떤 인기남으로 거듭나셔야 되는데, 뭐, 달란트 같은 거 없으십니까? 좀 되게 과묵하신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럴 때, 막 입으로 떠들면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묵묵히 조용히 딱 무심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윤 감독님은 딱 그런 스타일이세요. He's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actually help you in the shadows, right? He would so stay silent, but be a really good help.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모닝그룹 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광고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뭐, 일말의 수익이라도 발생하면, 뭐, 어쨌든 도움이 되긴 되는 거니까. Okay, Morning Groupers. Today I gave you a mission.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behaviors that we just can't understand. The behaviors of other people that really makes us wonder, oh my gosh, why is that person acting that way?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왜 저래? 쉽게 만드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KH Morning Groover responded.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그나저나 과자, 그거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탕비실에 과자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서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수영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게 이것 때문이겠죠? 저는 길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 이해가 정말 안 가요. The snack pantry is like bottomless spring that never runs dry in my area, so I feel like I'm munching all day long. That must be the reason why I'm not losing weight even though I swim every morning, right? 뭐 유지어터가 되시는 거죠. 수영을 그나마 하시니까 이제 마음껏 과자를 또 드실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And the message continues. I also really don't understand people who smoke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면서 아마 알 거예요. 걸으면서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 너무 중독된 나머지 아, 못 참겠어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그래도 안 되죠. 그건 본인 사정이지. 그죠? Manners, manners, everyone. Manners maketh man. 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매너가 장착된 어떤 그런 선진국스러운 멋진 시민이잖아요. That's who we are, right? The citizens who have good sense of manners. We are really aware of other people. That's who we are,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엘리강트하고 매너도 장착되고 우리의 그런 멋진 시민력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업께서 sent us a picture also. 제가 좋아하고 친한 언니와 운동 중이에요. 문자 메시지 수익 나시라고 보내봅니다. 감사해요. 25만원 벌었어. 저는, 아, 25만원이 아니구나. 25원이구나. 괜찮아요. Tickle more tickles.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저는 학교 앞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닷가에서 애들도 많은데 흡연하는 분들 완전 노예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A lot of you guys are commenting about smokers, right? You know, people would just smoke out of nowhere. They would smoke when you actually have to recycle on the beach, when you are surrounded by so many children, and so on. 그러니까요. 이 흡연 부스가 좀더 많이 설치돼야 되는 것인가? 흡연 장소 찾는 게 힘든가?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죠? And nice picture. 아침에 되게 재밌게 운동하신다. 이렇게 또 친한 언니와 같이 거울 셀피도 찍으면서 오늘도 운동한 나, 자신. 우리 정말 멋지지 않니? 이러면서 셀카도 딱 찍고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You would feel so much better after that workout with your best friend, right?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 행복한 바이브 쭉 이어나시길 바라시고요. Let me know, everyone. 세상에서 좀 이해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배송 반장님, 조국 모닝그룹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Namula Family featuring BOS의 김경록 and Tain. 사랑해요.

Thank you, Chogo Morning Groover. Thanks to you, we got to listen to this nice soothing song all together here. 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사실 음악을 듣는 유일한 시간이 이 아침 생방송 시간밖에 없기는 해요, 요즘에. I don't listen to music when I'm alone these days. 어느 순간부터 음악을 막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잘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음악을 이제 풀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And the fact is that I get to listen to these songs, all of these great songs, together with you guys, and that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 think. 우리 1010 모닝그루버, 과연 1010 모닝그루버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신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문자로도 사연 하나 더 보냅니다. So you wanted to help a little bit on our TBS EFM radio station, so you have sent in a text message which would cost you 51. Thank you so much.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 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큰 차들이요. 본인만 편하고자 주차 자리 있는데도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 어우 참을기 힘들어요. I really don't understand people who double park in an apartment parking lot, especially those with big cars. I know, right? It's such a big struggle for you to push that giant car, that giant tank, so that your car can get out. 아파트들이 요즘 막 구축 아파트들은 주차 대란이에요. 저도 본가 가면은 막 진짜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By the time it's like 6 PM, there is like no place to park. 어쩌면 이렇게 퇴근들을 다들 일찍 하시는 건지 6시 정도만 돼도 차가 완전 풀이라서 정말 저 멀리 막 이상한 데

가 되게 해야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 힘드시겠다. Imagine you would have to push that car outside of the parking lot on a very very cold day when it's like snowy. 막눈 엄청 오고 막 그런 겨울날 같은데 차 밀어야 되고 이러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와, 예전에 새벽에 아침에 TBS 출근해서 생각나네요.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때 본가에 항상 살았으니까 그때는 막 이중주차돼 있는 거차 밀고 눈이 막 수북히 쌓여 있으면 그눈다 치우고 막 손이 시뻘게 져가지고 막 출근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덕분에 잠은 좀 깼어요, 아침에. Oh my god, I'm just trying to say that I totally get the struggle that you're going through. 아, 힘드시겠다, 진짜.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어. 제가 딸의 방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딸이 한숨 쉬면서 짜증내는 걸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에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신청합니다. So I just can't understand why my daughter would always sigh whenever I try to enter her room. 방에 들어가시니까 한숨을 쉬시는 거 아닐까요? 방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한숨을 쉬는 거 아닐까? 아, 왜또 들어왔어? You know? 이게 애들이 좀 크면 클수록 그 혼자만의 그 시간 그걸 되게 좀 이제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찾고 부모님이 먼저 찾으면 싫어하더라고요. Isn't that really sad?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 바라기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들어온다고 한숨을 쉬어. 막 이런. I know you would feel betrayed and everything, but I guess it's kind of reflecting the fact that they're growing up, they're being mature, and that is absolutely normal, I think.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똑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딸이 막 이제 아빠 찾으러 왔는데. 아, 왜? 눈눈이. 아, 그럼 또 딸이 상처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You know, parents always have to be there for their children. 또 반면에도 부모님은 항상 또 언제든 자식이 찾든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겠죠, 또. 그런 울타리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Anyways, morning viewers, let me know about those people, the type of behavior that you just can't understand. 여러분들이 좀,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가 한 시간이나 더 남았다고? Let's go!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this song, Brown Eyed Soul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and I'm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lso, you can tune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lso enjoy our visible radio. 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You know, we go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Well, another announcement for you guys, everyone. Guess what? There is another announcement. So, everybody get out your calendar right now. 여러분들 지금 달력 가지고 계시면 달력 꺼내주시고요. So, for next week, there will be no live session, unfortunately. 다음 주에는 생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또 모처럼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휴가를 또 가실 예정이셔가지고 그녀가 없으면 이 방송이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So, Morning Groove cannot be run without 박은희 팀장님. So, she will be on her well-deserved vacation. So, we're gonna have like a little bit of a short break on our Morning Groove. 그래서 약간의 그런 Morning Groove의 방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바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한 주 쉬어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르겠지만 월수금 원래대로 생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please remember that 여러분들 be aware of that and make sure you write it down in your calendar. 다음 주에 한번 썸머한테 말을 걸어도 그녀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서 뭐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재방송이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So reruns will be played next week. 근데 굉장히 뭐 예전 재방송을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들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Anyways, Morning Groovers. Yes,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9161. 우리 딸랑이 엄마시죠? 굿모닝입니다. 인사는 가끔 드리지만 매일 출근길에 잘 들으며 힘을 내고 있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딸랑이 엄마도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Let's go. 힘나는 아침 또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이 코앞이요, 여러분들. Weekend is just around the corner. 그리고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답을 또 주셨습니다. About the people that kind of makes you wonder why they're acting in a certain way.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둘째가 갈아입은 잠옷, 외출복, 백팩, 핸드백, 배드민턴 라켓 등등 온갖 물건들을 방바닥에 늘어놓고 침대 밑에 서랍장은 열어놓은 상태로 오래 방치할 때 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제 동네 음악당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들 들려주는 콘서트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김보경 뮤지컬 배우님이 위키드에 나오는 Popular 불러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모닝그루브들과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So I really don't understand it when my second child leaves everything scattered across the bedroom floor, changed pajamas, outdoor clothes, a backpack, and so on. 뭐 왜 바닥에 놨겠어요? 필요할 때 다시 바닥에서 집어서 가지고 나가기 위함이겠죠. 거길 책상 뭐 밑에 침대 밑에 놓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뭔가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정리정돈에 대한 그 편리성, 그거에 대한 그 편안함?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다 정리된 상태에 마음의 피스가 찾아오는데 아니 나는 다 규칙이 나름대로 있고 땅바닥 이 부분에 놓은 이유는 내가 다시 그걸 집어갈 거기 때문인데 이렇게 또 나름의 규칙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다 같을 순 없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We cannot be the same everyone. 이해가 안 가지만 오늘 오프닝이랑도 약간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지만 let them just be themselves. 이거 뭐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픕니다.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계속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Also, we have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이제 홍보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K-Talk 어플 가셔서 검색창,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TBS EFM 모닝 그루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소개해드린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또 우리 체육부장님 등등 많은

0: Look at you. You're beautiful.
1: I have to go.
0: You're welcome.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0: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이렇게 발음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 가수가 발음을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you're listening to some band music today. 오늘은 band music special이에요. This is a throwback, a huge throwback actually. 주주클럽의 나는 나. 제가 어디 카페를 지나가다가 이 노래가 나오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신청을 한번 해보았어요. And DJ Va has it. DJ Va has it. So today we are going to some ladies band music. 여자 밴드 노래 좀 역대 여자 밴드 노래로 좀 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 if like a foreigner is singing a Korean song.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제제제 Let's get it. 여러분들 때밀이 노래라고도 하는데 Okay, everyone. If you are all settled and singing along, 마치 외국인이 한국 노래 부르듯 부르고 계시는 와중에 a little bit of TMI quiz. 오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던져드리는 a little bit of too much information quiz about, of course, me. 밖에 윤동혁 감독님도 아니고 박은희 팀장님도 아니고 저에 대한 퀴즈니까 여러분, focus is back to me, okay?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입니다. 썸머는요, 최근에 어떤 취미로 과거 TBS 피플들과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과연 뭘 시작했는데 저러는 걸까요? So Summer recently picked up a new hobby with some former TBS colleagues. Can you guess what that is? Surprisingly, 박은희 팀장님 actually knows the answer for the first time on our TMI quiz. 역대 했던 TMI 퀴즈 중에서 유일하게 박은희 팀장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예, 저보고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까지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퀴즈 제가 드려봅니다. So, what has Summer started with the PBS people? 썸머가 과거 TBS 피플들과 선배든 출연자들 등등이겠죠?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Let me know.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Let's go!

보내주세요. 난 널 사랑해요. Let's go. So send us your answers.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싶으시면, 춤 보고 싶으시면, 얼레디 꺼레디 하고 싶으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세요. Come on our visible radio. It's so much fun that way. 자, a little bit of a 펑짝의 느낌이라죠. 자, 또 추억의 밴드라면 주주클럽 다음에 한스밴드 아니겠어요? 망쳤어요. Oh no. 시험 망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잘 봤어요? 시험 잘 보고 노는 거 맞아요? 지금? Everybody's going on summer vacation, but does that mean that you did an excellent job on your exam? Oh, 약간 찝찝한 마음을 안고 여름 휴가 가시는 건가? 어, 스트레스 엄청 많이 주는 썸머 PD. 아이들이 얼마나 싫어할까? 아, 왜 시험 얘기해? 자, 정답 벌써 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해피라이프님, 러닝? 3378님, 러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러닝. So I would be making a running crew with the people at TBS. 그럴 수도 있겠네요. Kim Spam Morning River, badminton. 조국님, badminton. That is my personal hobby. 배드민턴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만 알아두세요. 과연 뭐 여태까지 TBS에 등장했던 사람들 such as Greg, Christina, 박은희 팀장님 등등 이분들 중에서 제가 운동하자고 하면 몇 분이나 그래 할게 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운동이겠어요? 운동 아닙니다. So it's never related to workout. What is summer doing with former TBS people? 뭐하는 걸까? 3378 모닝 그룹 꽤나 열정적인데 개모임? 이라고 해주셨고

아, 계모임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 맛집 가는 거 우리 다들 좋아해서. And also Ben Sparrow, all the way from Central Europe, is trying to guess the answer. Screen golf, billiards, table tennis. It's not anything to do. It's got nothing to do with working out or sports. That's not their thing. 그런 거 아니고요. 그분들이 좀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잘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It actually all happened properly just last week. 지난주 화요일에 이거를 처음 했거든요. 왜 이렇게나 재밌었습니다. And then we're trying to do it like regularly, 여러분들. 박원혜 팀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이거 공개 가능하냐고 했는데 빨리 공개하라고 하던데요. 네, 그분들이 누군지 공개 가능합니다. Of course, yeah. I can review who they are, who the members are. So if you're an avid listener of TBS EFM, you'll be able to guess. You won't be able to guess, actually. You will be familiar. 여러분들, TBS를 오래 들으셨다면, 그분이랑 선배랑 이걸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방송에서 떠드는 것일까? So exactly what on earth are they doing, Summer, with the former TBS EFM members? 과연 뭘 하길래 이러는 걸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TMI 퀴즈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does not include 박은희 팀장님 or 윤동혁 감독님. Unfortunately, 아쉽지만 그들은 뛸 수가 없습니다. 끼면 이제 좀 좋은 팀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바쁘세요, 그죠? 관심도 없으시고. 있어요. 이 노래 되게 슬픈데. 시험 망치고 오락실에서 아빠 만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We love our family. Let's go. Fighting time to all the kiddies out there. 길냥이들 dance dance. 길냥이들 밥 많이 먹었어? 오늘 춥진 않았어? 덥진 않았어? To all the kittens out there, all the kitties out there, or the street cats, you know, stray cats. I love all the cats out there.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 체리 필터 언니께서 굉장히 뜨거운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주로 하시잖아요. So if you look at the way she sings, like she would hold onto a mic like it's like 100 degrees Celsius. 뜨거 여러분들께 부르시는데 또 그게 시그니처 아니겠어요? 예? 손을 이렇게 깜빡깜빡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바다로 떠날 거예요. 여름 주간은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Let's go. 나는 망고 양이 슬픈 도시 슬픈

이게 되게 슬픈 노래예요, 여러분들. 노래 되게 많잖아. 장자다 이런 신나는데. If you listen to the lyrics, it's quite sad. If you think about all the stray cats that are out there. 여러분들 왜 마린 모시세요? 아니 정답 이제 안 보내줄 거예요? Are you guys like not interested anymore? 여러분들 선물함 알았어요 멤버 공개해드릴게요 자 제가 누구랑 뭘 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I will mention the members, okay? So the members are number one 한혜준 씨 제가 한혜준 씨랑 number two 뭐 신문철 씨 맥스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별로 존재감은 없는데 예전에 he used to be the producer of TBS EFM. Actually, my senior, 제 선배인데, he used to produce programs like K-pop programs with Puniel from B2B. B2B Puniel이랑 같이 방송하시고 저랑 같이 매너네어도 잠깐 했던 제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Max Shin 그리고 한희준 씨랑 아무튼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시작했길래 저럴까요? We have some guesses. 558 뮤지컬 러버신데 굿모닝입니다 드디어 런닝크루 시작하셨나요? 1조 하석진 PD님의 다리 부상으로 미뤄진 런닝이 시작된 걸까요? I did try really hard to form the running crew, right? 제가 런닝크루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아시잖아요 여기 TBS EFM 계신 분들은 정말 관심 없으세요 그런 거 뛸까봐 혼자 뛰지 왜 너랑 뛰냐 약간 이런 마인드처럼 타구레 진나님도 지금 혼자 뛰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So they're really individual when it comes to working out. So that's not working out.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은 썸머피디님 펜션 너무 좋아요. 영화 클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A movie club. Oh, that sounds so interesting. So we get to watch movies together. We get to have this like deep debate about a movie, the whole production process. Oh, 너무너무 교양 있는데 땡입니다. 땡땡땡. 차차 골프 모닝 그룹께서 마라탕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문자 오자마자 바구리 티나님께서 꺄 하시는 거세요 도대체 이런 모임이라면 대환영이다 이것인 거죠 as a 마라탕 lover 마라탕의 엠버서더 DJ 바십니다 디바죠 우리의 디바 this is the Cranberries Dreams 약간의 샤키라 감성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약간 무심하게 중경성님이 또 생각이 나는 노래이죠. 3378 says 코너 모임이라고 저 이거는 또 하기 싫어요. This is the type of the gathering that I don't want to do with our TBS EFM members, especially if Max is involved. 특히 그 문철 선배가 들어있으면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발라드를 많이 불러가지고 졸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코너는 저 혼자. So Kono is basically dominated by Summer only. 저만 할 거예요. Ben Spiro also says 노래방.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what would people do? 프로듀서들이 그리고 방송인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Like, what would they do? Think about it. 조국님께서 맥스피디님 아시는구나. 와, 맥스피디님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자주 보기 때문에. I see him very often actually. I take care of his dog actually. 제가 이 맥스피디님의 도그시터거든요. 단 Summer is here in the studio. 평라냉면 먹방 클럽 모이면 먹어야죠. 조국님 AI 스터디 모임. 여러분들 PD와 방송인 가수 PD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무엇을 할까요? So there's a producer, there's a singer, you know, an entertainer. If they gather, like, what would they do together? Like, wouldn't they make something together? Don't you think?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뭘 만들길래 저러는 걸까요? 성대모사 모임? 성대모사 모임은 모여가지고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임이야? 3378 모닝 그룹 has this big passion to come up with the answer. 편성 모임? 이거는 뭔가... 일의 연장이죠. 땡입니다. We wouldn't have this kind of discussion together. 차차 골프님께서 Men in Black or Men on Air, I guess that's what you're referring to. 자체 재방 모임.
재방을 할 거면 여기 와서 재방을 했죠. 저희가 왜 우리끼리 그걸 합니까? And for that man on air, we like Greg. Greg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근데 뭔가 비슷해요. You guys are getting there actually. 뭔가 뭐 편성, 방송 막 이런 거 나왔어. 어떡해.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추는 것 같은데. Take a guess. Happy Life 님께서 방송 클럽? Can you be a little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방송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뭐 스포츠 방송일 수도 있고. Like what kind of broadcast? Broadcast is such a, you know, vague term to come up with this answer.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You guys are doing it. You guys are getting there. Getting there, 여러분들. 오, 차차골프님께서 유튜브 모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모임. So you think we gather together to produce some YouTube shows? 아,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건 뭐죠? 뭔가 회피하고 싶다. 정답입니다. 유튜브 모임 맞아요. 딩동댕.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어떤 유튜브일까요? What kind of YouTube would that be? 약간 유튜브에도 콘텐츠를 저희가 조금 정했거든요. 뭔가 땡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어요? 저희가 뭔가를 뭘 할까요, 과연? 뭘 가지고 무슨 유튜브를 할까요? So what kind of content are we producing?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기대해 주시고. It's actually been extended a lot, postponed. Chill out, what you yelling for?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언니 of 언니, Ever Loving Complicated. Yes, everyone, you guys don't have to be so complicated. The answer actually turned out to be very simple. I like you the way you are, when, where, when.

여러분들 저희가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냐면요, Let me reveal it. 저희는 팟캐스트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So we had our first ever shooting just last week, and our goal is to create our own YouTube channel and upload all the contents before 추석. 제가 지금 추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박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올해 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So she's been asking, so when is it gonna be uploaded? When is it gonna be uploaded? 왜냐면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으셨나봐요. So she was actually willing to listen to it. So she was keep asking me, and it has been procrastinated. 저는 뭐 미루진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밀어가지고 핑계대기. 그래서 자꾸 물어보셨는데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딱 공개를 했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be prepared.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다면 예전에 그 TBS EFM 멤버들이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please follow us. 여러분들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I will update you about those whole information. 여러분들. So that was our little TMI quiz for you. Tell me that you would tune in,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With that being said, I'll leave you guys with this song, Complicated, and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Hey everyone, it is the 24th of July. This is Summer gett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As we head into the weekend, rain will linger across the capital and Gangwon-do, while scattered afternoon showers are expected in parts of the Chungcheong region and southern area. As for rainfall, Seoul and southern Gyeonggi are expected to receive 5 to 40 millimeters of rain. Incheon and northern Gyeonggi could see 20 to 60 millimeters, while Gwangju and Jeonnam are forecast to pick up 5 to 30 millimeters. Daegu and Gyeongbuk are expected to receive around 5 to 40 millimeters. Meanwhile, heat advisories remain in effect across most parts of the country, and it is going to feel very hot despite the rain. It'll also be another uncomfortable night for many areas as overnight temperatures won't drop enough, leading to tropical night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1 degrees Celsius in Seoul, 3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3 degrees Celsius in Daejeon, 34 degrees Celsius in Jeonju, 36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32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8.8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I hope it helps you plan your day a little better. So about the answer of today's TMI quiz about how I have recently started podcast YouTube with TBS EFM former members, Happy Life commented. Happy Life 모닝그룹께서 또 문자로 멤버들 케미가 많이 기대되네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해주신 만큼 우리는 이제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꼭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정말 구독자 빵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We're starting from zero, everyone. So it's kind of nervous. But we're doing it for fun, everyone. We're just trying to enjoy that time. 뭐 우리가 무슨 어떤 대단한 무슨 포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업로드를 좀 촬영을 좀 많이 해놓고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So we're basically shooting as many videos as possible so that we can upload later. So yes, keep rooting for me if you want to. For our MG Q&A, moving on, the type of behavior that we just don't understand.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 계셔서 Ben's Burrell says, I don't understand people that aren't tuning into morning groove. Unless they're busy, sleeping, ill, emotionally challenged, or otherwise occupied. I know, right? It's because not many people know about this broadcast. I mean, like, how many people in Central Europe in your area knows about this broadcast, Bensboro? It's up to you. You have to do the job. You're our part-timer. You're our 알바생. I know, right? It'll be so much fun if the whole entire people here in this country would tune into Morning Groove altogether, right? 더 많이 들을수록 더 재밌어지는 Morning Groove니까요. Thank you so much for this sweet message, Ben. Always being so sweet to Morning Groove. Thank you so much. Benny says, probably the lovers quarrel. But I think they ever get into an argument because they love each other so much, right? If you love each other so much, they would have some sort of expectations towards each other. And if their expectations don't match just a little bit, they would feel disappointed. And that's how the argument gets started, I think.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를 하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이만큼 못 미치면 이제 좀 실망하고 그러면 또 막 서운하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싸워가면서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겠죠. So I guess it's kind of like a necessary process for every single lovers.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필수적으로 뭐 싸우세요 막 이건 아니긴 한데 그러므로 더 그 커플이 단단해지고 성장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 me know. But there are some quotes that I don't understand. 저 근데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아니 왜 그 밖에서 이렇게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싸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분노 조절이 안 되겠죠. 근데 막 어디 뭐 지하철 같은데 플랫폼에서 두 커플이 서로 째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오바 못해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정적인 거죠. 15분 동안의 그 정적이랄까? 그러다가 이제 참다 참다 못해서 한 명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떡하자는 건데? 이러면은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 미안하지. 뭐가 미안한데? 어? 지금 너가 행동이 미안한 행동이야? 여러분 많이 해본 거 아닙니다. 네. It's not based on my experience, everyone. I've been an observer. 저는 관찰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해 안 되는 행동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Nick Lachey. What's Left of Me.

That was Nick Lachey. What's left of me, everyone? 차차골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Actually, also sent in a screen capture of a certain YouTube channel. 여긴 아니군요라고 해주시면서 제 예전에 개인 유튜브 채널 캡처해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여긴 아닙니다. 이게 채널을 저희가 새로 파야 돼요. So we are starting from zero. 저희가 왕년에 유튜버였거든요. It was like back in 2020 until like 2022. I was like a very active YouTuber. 그래서 여기 방송하면서 막 유튜브 찍고 막 이래서 구독자가 그대로 있긴 하네요. 그쵸? 천 얼마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저 나름 막 수익도 발생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번 돈이 얼마냐고요? $10. 뭐 어쨌든 그때도 취미로 이렇게 했었는데 재밌게 유튜브를 했지만 This is going to be like a complete different content.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운만 띄워드렸으니까 시작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 will update you guys about the channel if we do ever get it started and if that will still remain as your interest. 그래서 좀 지금은 그냥 잊어버려 주시고요. Yeah, just forget about it for now. Because we're not uploading anything in the near future. Happy Life Morning Group께서 팟캐스트 시작하면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암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Morning Groupers, since we have some more messages, we're gonna go through them. 대화사랑 Morning Group께서 이해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 답정너인 사장님 때문에 모두가 힘듭니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회의를 열게 하는 그분, 싫으면 당신이 떠나시오 하는 그 마인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저분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내년에 떠나야 할까 봐요. The hardest thing for me is to deal with my boss who always has to have things their own way. Everyone dreads meetings because they will keep going until their opinion wins. And the whole if you don't like it, you can leave attitude is incredibly stressful. I guess I just have to accept the fact that that is who they are. But honestly, I might be the one leaving next year. 진짜 사람 때문에 힘든 게 퇴사 이유가 완전히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럼요. 당장 퇴사하세요. 이런 말도 또 못해요. 감히. Like, because I do know the struggle that you'll be going through.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당장 뭐 이직할 때는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다 때려치고 막 그냥 퇴사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때도 있고, you know? Sometimes, although you don't have any other options, you would just want to quit no matter what because of that person that you're suffering from.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든데 막 되게 말해도 아마 안 들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떠들어라 이러고 난 내일 하세요 이래도 안 들린다니까요. Because by the time you arrive work, you would face that person, and just by facing that person, that would give you a lot of stress. 아, 진짜 어떡하냐. 이런 분들 근데 약간 질량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even though you manage to go to a new place of work, like there's no guarantee that these kind of people like will not exist.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를 가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좀잘 견뎌내시고 스트레스도 좀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화사랑 모닝그룹어. 선세 모닝그룹어 오셨네요. 바빠도 출첵 인사랑 MG Q&A 질문에 답해드려야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Looks like you have been having a busy day today. Busy morning to start with. 오늘 코인 노래방을 듣는 순간 써머 누나 왜 저래? 노래 부를 때 대체 누나 왜 저러는 거야? 코평수는 왜 저렇게 넓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웃기고 재밌잖아. 역시 최고. 오늘 방송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희준이 형이랑 시작하는 너티뷰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 보이는 라디오 보면은 코평수 넓어지나요? 노래 부를 때? 막 구멍이 이렇게 막 커지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Because I try to use all of my facial expressions to be able to sing well. 여러분들, 노래를 부를 때는요, 자고로 노래 잘 부르기 위해서는 그냥 입만 펑크펑크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You gotta move the entire muscles on your face. 여러분. 뭐 어떤 언어를 하든, 뭐 영어를 하든, 그냥 Hi, hello, how are you? 이러면 맛이 안 나요. Hi, hello, how are you? 막 이렇게 해야 뭔가 그 익스프레션이 내 몸에 배기도 하고 발음도 더잘 되고 이런 거예요. So I guess I was making that kind of facial expression to sing better. 여러분들 이렇게 저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셋 모닝 그룹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시와 같은 문자를 남겨주시고 갑니다.
So once again, Morning Groovers, a little bit of announcement. Next week, there will be no live broadcast, unfortunately. 다음 주에 생방송은 없지만 그래도 모닝그루브 방송은 이어집니다. 재방송으로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게 재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뭐 2023년 건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과거 타임머신 타고 여행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셔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So that should be fun. So reruns will be aired next week. And the week after, I will come back. 박원희 팀장님 will be back. And our 윤동혁 감독님 will be back for our live session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Okay? So you can also take a little bit of break. 우리 알바생들 그동안 고생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음 주는 좀 다리 쭉 뻗고 쉬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도 올려놓을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James Morrison. You give me something.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open chat room yesterday, and was reminded of the time when we had a party every Friday on this show. That is sort of like the not the real world party, of course, right? Like 10 a.m. to noon sort of party on the radio. 그래서 이제 각 금요일마다 뭐 바베큐 파티, 뭐 백야드 파티, 뭐 비치 하우스 파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파티를 준비해서 그거에 맞는 또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준비하는 약간의 그냥 라디오 파티 같은 걸 했었었거든요. I talked to our cutie-names about that, and which gave me idea for maybe we should have a potluck today. 라디오에서 무슨 팟럭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팟럭은 이 참가자들이 각자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는 이 모임이죠. Potluck is where each participant brings their own food, mostly cooked, sort of the home-cooked food, and then kind of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참여한다면은 한 디쉬만 가져와도 이제 10개잖아요. 굉장히 풍성하게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팟럭은 어원을 살펴봤더니 whatever is available by luck 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Whatever is available by luck.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뭐 먹을 게 운 좋게 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같이 먹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운 좋게 준비된 음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그게 조금 진화해서 아예 그냥 하나씩 준비해서 계획해서 이렇게 파티를 하자라고 해서 이 팟럭이 이제 굉장히 좀 popularized 된 것 같습니다. So potluck is where you just bring your own cooked food, home cooked food. 팟럭의 핵심은 뭐 비싼 음식을 가져오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나눈다는 의미죠. It's not about bringing fancy dishes or, you know, kind of showing off your cooking skill. I mean, which is fine. You can do so, right? So potluck is all about sharing. 각자가 가진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 또 contribution. 뭔가 이제 참가자들이 뭐 음식 으로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Or you can contribute by, you know, bringing different, I don't know, things.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은 좀 자신 없으니까 다 먹고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하겠다. So contribution is what makes any potluck possible and interesting. So it is sort of a communal spirit that bring people together and eating together. 그다음에 또 이제 다양성의 그런 이슈도 있죠. So you never know what dish each person would bring. 미국에 이제 처음 갔을 때 학교에서 이제 팟럭 같은 것을 이제 자주 했었는데, you know, whenever we had a potluck at school, right? Each students were to bring certain food.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문화나 이제 인종이 다양한 그런 이제 환경이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나라의 음식을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다양성의 의미에서도 이렇게 팟럭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So a lot of good things about, you know, potluck, as I just mentioned, diversity, communal spirit, sharing and contribution. 그래서 오늘은 물론 리얼 월드에서 팟럭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 요소가. 그래서 오늘은 이 virtual potluck, let's call it a radio 101.2 potluck. 이 10시부터 12시까지 듣는 시간 사이에 팟럭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So each of you will have to bring a dish. Sort of an imaginary dish. Let's say if you were to have a potluck on this radio program, 어떤 음식을 가져오실지. 근데 저희 오픈 채팅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음식이 벌써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소품을 준비해 주실지 그런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So my question, more like asking you, you know, if you were to have a potluck, what kind of food would you bring, or if you're not confident about cooking, what kind of things that you will bring, like a playlist or a stereo system, I don't know, something to play, right? 이 가상의 파티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I thought about it. 오늘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야외도 좋을 것 같습니다. Since it's not raining, maybe somewhere outdoor is possible.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Owl City, Alligator Sky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break. So getting started with our potluck, you know, I mean, no need to get busy, right? It's all our imagination. 하지만 our kitty-nims are working tirelessly in the morning to get us prepared for the potluck. 진짜 뭐 이렇게 real world에서 potluck을 했다면 상당히 손이 많이 가긴 하죠. If you're especially hosting the party, right? But as I said, all are in our imagination today. So looks like we have a lot of drinks ready. That's for sure. 쿨피스님께서는 직구한 무알콜 맥주가 어제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So the non-alcoholic beer that I ordered from abroad just arrived yesterday. 저희 팟럭을 위해서 주문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팟럭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관대하게 generously brought those non-alcoholic. I think, yeah, we would love to keep it non-alcoholic because it is still early in the morning. 아직 아침 좀 이르죠. 아직 뭔가 이렇게. 하지만 또 드링크를 많이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Wisdom님께서는 일단 welcome drink 입니다. Does it mean alcoholic? Welcome drinks? It could be non-alcoholic, right? Welcome drinks. 그 다음에 약간의 알코올릭 베버리지도 준비해 주신 저희 키티님들까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알코올릭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너무 이 팟럭이 이 알코올 위주의 그런 모임으로 이제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요. 아침이니까요. So let me know what kind of party you have in mind and what kind of stuff would you feed people with. I think I'm more interested in food contribution from each people. 어떤 음식을 이제 가져와서 뽐내고 싶으신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준비해 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입니다. 내게로 와.

롤러코스터입니다. 내게로 와. So, we're getting some food contribution as I mentioned earlier. 음식 좀 보내달라 말씀드렸더니 보내주고 계신데요. 소희님께서는 전 그런 김밥을 갖고 올게요. 자주 만들지 못하지만 맘먹고 한번 하면 잘한다라고 하시고요. 대신 제 김밥에는 오이가 없습니다. 제가 오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So I will bring 김밥. I don't really cook often, but once I put my mind to it, I can really make some good 김밥. But there's no cucumber in my 김밥, since I don't really like cucumber. 그렇군요. 아, 저는 오이가 정말 좋던데, 김밥에 있는. So maybe other kittens can do something with the cucumber then.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직접 만드신 김밥인가요, 이게? It looks really good, and I don't see any cucumber in it. 역시 없으시군요, 쿠컴버는. 맞아요. 근데 이제 쿠컴버 말고 이제 딴거 넣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박, 멜론, 참외. 위스덤님께서도 저도 오이 없는 김밥 좋다고 오히려. 그렇군요. 그렇게 또 좋아하시니까, 네, 저도 그냥 오이 없는 김밥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님께서는 이큐님의 버스킹을 기대한다고. 아, 제가. I didn't get much sleep yesterday. 어저께 좀 잠을 제가 설쳐가지고, 아, 목 상태도 그렇고 좀, 아, 버스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직접 백보컬을 하시겠다고, 제가 만약 버스킹을 하면. Maybe next time. 제가 좀더 준비한 팟럭에서 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한 지좀 됐죠? It's been a while I sang on this show. 그러시면서 제니님 신청곡 주셨는데, 두아리파의 곡입니다. 그럼 2부 팟럭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start now.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Yes, let the party get started. 아무래도 아침이니까 너무 이렇게 막 달리는 음악은 좀 그렇죠. And I think Daft Punk, this track, Something About Us, a perfect chill track to get us started for this potluck party.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서먹서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But looks like everybody is sending drinks, dessert. 근데 안트레에는 so far we only have 김밥. 김밥밖에 없는데 너무 약간 좀 지금까지는 이제 메인이 조금 빈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베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I want to have roasted chicken, chicken barbecue, spaghetti, and Filipino love this lechon, and for dessert ice cream. Wow. Whole nine yard Benny is bringing. 좋습니다. We have, looks like we have some, you know, I don't know, fat and 단백질 and proteins and some, I think we need some 탄수화물 too. Spaghetti가 있나요? Okay. Bring it on, okay? 계속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to eat some, you know, vegetable before getting into the heavy stuff, huh? So 누군가가 좀 샐러드를 가져오실까 기대했었는데 마침 가져오셨네요. 뽀글링께서 샐러드 프루츠 리사 오노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So I'll be kind of compiling all your songs. 여러분들 보내주신 곡들은 바통터치 kind of 그 시간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그래요. 샐러드가 필요하죠. We all need to consume some vegetable. So we are at the TBS building rooftop morning rooftop brunch kind of a potluck, should I say? 이 파티 장소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위즈덤님께서 약간의 어디 리조트 같은데 TBS rooftop doesn't have that for sure. 약간 그 poolside bed도 있고요. We have none of that in the rooftop. I don't think I've ever been. Maybe I've been to the rooftop maybe a couple of times. It's very barren place. Nothing there really, pretty much. 근데 올라가면 되게 멋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뷰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alking on a Dream, Empire of the Sun.

All right, moving on. One of my favorite Barbara Streisand Duck Sauce 노래 듣고 계신데요. If I were to have a party, this would be sort of a staple in my playlist.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Duck Sauce, Barbara Streisand. 뽀글님께서 실내면은 샹들리에 설치하려고 했다라고. If you were doing this indoors, I was even thinking of hanging up a chandelier. Yeah, bring it on. 이거를 위해서라도 잠깐 안으로 들어가서 하죠. You know, I mean, it's all in our imaginations. Why not? 잠깐 실내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음식이 많으면 고춧가루 뿌릴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없네요. Oh, there's complaints about lack of food. 뽀글님도 샐러드 하나 달랑 갖고 오시고 음식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So we do have some real meat though, barbecue, that the Filipino barbecue that the Benny brought. 농담이고요. 음식 없어도 그죠? 우리 또 이제 마실 게 있잖아요, 그죠? 노래 더 들어볼까요? Duck Sauce, Barbara Streisand.

0: Ready? One. You will do this four times with the left, four with the right, then eight times with both.
1: Yes, one jammer to another. This is Body Moving, Beastie Boys. 계속 가겠습니다. 오전 파티인데 분위기 좋은데요. Right, why not? 또 리런에서 들으면 이제 오후 파티가 되는 거죠. Right, the morning party is, has a good vibe too. 헤일리님께서도 뮤직이 신납니다. 모닝 파티. 헤일리님께서 뭔가 이 something substantial she brought. Good, good. 저희 오픈 채팅방에는 이제 사진을 올려주셔서 I cannot really describe what it is. 제 이 뭐라 이 표현력이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서서 담소 나누기 위한 finger food를 준비했습니다. I brought some finger food idea for have a conversation while standing up. 그렇죠. 보통 이제 루프탑 파티나 팟럭 가면 이렇게 많이 하죠. 앉아서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서서 이 디시를 들으면서. It's got the shrimp in it, I think, and some cracker and some olive. 맞나요? Looks delicious. Or is it avocado? 아니면은 약간 그린색의 칩인가요? 녹색 칩 같은 거죠. 맛있어 보입니다. Looks yummy. 계속 들을까요?

0: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1: Yes, Bobby and Buddy Moving Beastie Boys and Get a Guitar by Rise. Rise로 옮겨왔습니다. 헤일리님께서 그 finger food is canape. 그렇죠. 카나페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I know 카나페. 왜 그게 생각이 안 났을까요? Yes. She has brought plenty of 카나페 for all of the participants. I don't know how many people are participating. 그렇군요. 베스키님께서는 신나는 음악 듣고 리듬을 타니까 다소 갈증이 난다고 이렇게. 알코올 음료와 함께 마시죠. 라고 이렇게. 네, 알코올은 it's up to you. 뭐 아침부터 이렇게 술 드시는 거는 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right? As long as you see fit, you know, I mean, you know, to your liking, right? 이 57분까지 파티를 하고 we'll have a little screening 중간에 약간 영화 상영까지는 아닌데 we have a screening for soundbite, the rooftop 파티를 잠시 멈추고. 사운드바이트 상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And then after soundbite, we'll you know do some after party with the songs you prepare. 그러니까 사운드바이트 상영회 후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노래 계속 들을까요?

That was Chromeo, Old 45s. 음악이 멈추면 안 되는데 reason that I stopped music is it's time to wrap up. 집에 가야 할 시간. But as I said, it's not yet time to go because I have a screening for Soundbite. 이 루프탑에서 준비를 했는데 Soundbite 다 같이 청취하시는 그 listening party를 준비했습니다. Before ending, 소희님께서 저는 평소에 잘 마시진 않지만 여행 떠나기 전 공항 라운지에서 데킬라 선라이즈 한 잔 주문할 때 그 설레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그런 기쁨을 마음을 담아 면세점에서 겟한 데킬라 한 병 풀겠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그레나딘 정량으로 맞춰서 잘 만들어 드릴게요. Wow, what a treat to end the party, huh? Not end the party, but having a little break. 소희님 loves drinking cocktail, the feeling of ordering tequila sunrise at the airport lounge right before a trip. So she prepared gift for the party. So I will mix everyone a proper tequila sunrise. Sounds like a plan. And, you know, a good thing that it's all virtual and it's all kind of imaginary. 아침부터 너무 tequila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하지만 it's all good because it's just a radio. Potluck, right? 노래 듣고 그러면은 Soundbite 상영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oby입니다. Extreme Ways.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TBS.
4: Come on,
3: y'all. EFM.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run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inen Radio on YouTube. You can just search for it by putting the keyword TBS EFM live on YouTube, and you can come join us there.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놀러 오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은 오픈 채팅 채널에서 카카오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and join us on our potluck party today. And text line도 오픈되어 있는데요. Shop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So first half of the show was a 101-2-101.3 potluck that took place on our hypothetical party place, which was TBS rooftop located in Sangam-dong, Seoul. And yes, first half of the potluck is over. 일단은 이제 충분히 드신 것 같고 또 이제 드링크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 시간, 상영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희 또 고등학생 이 재롱둥이들의 이 어떤

보고서이기도 한데요. 잠시 이렇게 릴렉스 하시면서 사운드 바이트를 들으실 시간인데요. 오늘로 벌써 4회째를 맞는 사운드 바이트입니다. So today marks the fourth episode of Soundbite. And 총 6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We planned six episodes in total, so we are already heading into the second half of summer vacation special soundbite. 그동안 정말 다양한 인터뷰의 섭외를 위해서 리포터 지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각자 개성이 다른 또 다른 상황의 친구들의 진로 고민이나 음악 취향, 그다음에 학교 생활,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소통, 이런 이 사춘기 친구들의 이 리얼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So reporter Jian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finding a wide range of interviewees. And I think we have achieved that for sure. We've heard honest conversation about, their career dreams, musical taste, school life, stress, and ev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I think those are real issues that teenagers face, each from their own unique perspective. 오늘은 리포터 지안이 매우 아낀다는 후배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중에 약간의 반말도 좀 나오긴 하지만 일부러 이 친근한 분위기를 살려서 그대로 편집을 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So today's guest is someone especially close to reporter Jian, a younger friend she cares a lot about. And because of that, you'll have them speaking quite casually throughout the interview. But I've kept that natural friendly atmosphere intact through editing. So we hope you will understand and enjoy it for what it is. Okay. 그럼 한번 네 번째 사운드바이트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was Sixpence, None the Richer, Kiss Me, and that was also a fourth installment of Soundbite. And a big thank you to Monet for such an honest and very insightful conversation with reporter Jian. 정말 편집하면서도 참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깊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Our cutie names are reacting to this soundbite episode number 4. 제니님께서는 내가 죽일 놈이지 뭐 가사 귀에 착. I really like that episode where she had made a mistake and was trying to hide it from the parents, and this is was sort of like the soundtrack for that that happening for that episode in her life.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yes. She was probably one of the first perfect bilingual interviewee that we had. Wisdom님께서는 한국말도 영어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귀여워라. It's so cute that she even spoke Korean in sort of an English style. 그렇죠, 아무래도. 조부모님의 사랑까지 많이 받는 예쁜 아이들의 대화, 음악과 함께이니 스트레스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I also love the part where she mentioned, you know, how her grandparents reacted to certain, whenever her parents presented them with certain, you know, achievement or certain good things that she did, you know.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음성, 그런 말들도 너무 재밌었고요. 보글님께서는 근데 그 고민이 평생 가기도 한단다. That kind of you know, dilemma sometimes goes on for life. 끝에 이제 where am I going? You know, who am I? And you know, what should I do?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이제 멘트를 했었는데, yes, I think we all live with that dilemma. You know, it's not an easy dilemma to solve in a short span of time. Sometimes, 그죠? 맞습니다. 어른들도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참 어쩜 인터뷰이 각각의 개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너무 대견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I love how each interview really brings out the unique personality of each interviewee. I'm really proud of each interviewee for sure. 또 모네 같은 경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댄서라고 합니다. 공부도 또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는 야무진 친구라고 합니다. She's known as an incredible dancer and also works just as hard at her studies and sports. Very well-rounded students, you can put it. 어머님과의 음악을 함께 공유하는 것. 아까 이제 토이의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들었다. 그다음에 또 임재범 씨 노래도 같이 듣는다. 뭐 이문세 씨 노래도 같이 듣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Love how she shares music with her mom. Listening to songs like, you know, Toy, 임재범, and 이문세. 그죠? 아무래도 부모님과 그렇게 또 음악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댄서로서 또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해서 원하는 공부도 잘 해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가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I'm sure that she will continue to shine, not only as a, you know, talented dancer, but also at the university of her choice and

studying what she truly loves. So again, heartfelt thanks to Monet and also our reporter Jian. She is kind of has been not feeling so well, actually. So you can kind of see from her raspy voice and very tiring voice, but she is kind of going through it with me, I guess. 그러면은 바통 터치를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our Q2님 has sent in a lot of song requests along with the potluck food. 예, 팟럭 음식과 함께 이렇게 많은 곡들을 함께 준비를 해 주고 계시 보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우리 큐티님들의 음악 선곡 뽐내기 시간으로 채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통 터치 개념은 아니겠지만 혹시 이 분위기에 맞는 이 팟럭 분위기에 맞는 그런 곡들이 있으시면은 보내주시면은 또 남은 시간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this is one of the songs that Monet mentioned that she listened to a lot with her mom. 이문세 씨의 곡입니다. 듣고 4부로 들어오겠습니다. 붉은 노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Yes, Lisa-ono salad de fer, salad of fruits. That is a very appropriate song to play after soundbite, don't you think? 그죠? 약간 이 아이들 분위기가 참 귀여운 곡이네요. 리사 오노의 곡이었습니다. So, salad of fruit, jolly, jolly, jolly. 과일 샐러드야. 참 예쁘구나. 예쁘구나. I kind of looked it up because I was wondering what they were possibly talking about in the cute delivery. Tu plais à mon père, tu plais à ma mère. 너는 우리 아버지 마음에도 들고 우리 어머니 마음에도 들어. I guess, you know, parents love salad or parents love the fact that their kids eat salad. 아이들이 이 샐러드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혹시 담은 건가요? 그럼 참 좋네요. 모모님께서도 큐모닝 파티 소문 듣고 왔어요. Joining us for the second half of our potluck party. 지금은 이제 음악을 즐겨주시면 되고요. 남은 드링크나 이제 좀 화채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I'm sure that we have some more canapé left that Hailey님 has prepared. 까나페도 아마 남지 않았을까요? 조금씩 드시면서 음악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루프탑에 아주 훌륭한 어디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음 큐티님의 이 송 선곡 쇼케이스로 가볼까요? 위즈덤님께서 보내주신 준비해 오신 곡인데요. 브루노 메이저 오늘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세 곡 중에서 제가 선곡을 해봤는데요. 브루노 메이저의 곡입니다. The Most Beautiful Thing.

Bruno Major, The Most Beautiful Thing 듣고 오셨습니다. So, getting toward the end of this potluck party. 1033님께서는 근데 팟럭 파티 같은 거 하면 음식 진짜 많이 남지 않나요? 보통 각각 모이는 인원 전체가 먹을 양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Yes, most of the times a potluck party would have a lot of leftover food because 보통 이제 넉넉하게 준비를 해오시죠. I think it's a tendency that the people usually bring plenty of food, more than you know needed a lot of times. 뭐 이제 각자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I guess people can take home some of the food left over. 맞습니다. 제니님께서는 제가 지퍼백을 들고 왔어요. 남는 음식은 집으로. Yes, very wise housewife, Jenny님 is.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next song showcase. I think one of the most impactful, contribution, food and drinks contribution, possibly from 소희님, who contributed tequila. 면세점에서 개탄 아주 소중한 데킬라 한 병 풀겠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our kitchens probably enjoy that very much. 그때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글스의 곡입니다. 데킬라 Sunrise.

Eagles' Tequila Sunrise, which was a contribution from our 큐티님, 소희님의 아까 이제 샐러드 갖고 오신 뽀글림, 샐러드와 샐러드 프루트 노래 함께 갖고 오신 뽀글림과 마찬가지네요. 테킬라와 또 테킬라 선라이즈 함께 일치해서 가져오신 소희님 감사드립니다. I guess you know that is the vibe. 약간 이 아침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먹고 나니까 또 이제 배가 부르고 그죠? I think we are in sort of a relaxed mode for the morning time, I think. 하지만 이제 좀 이따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맛점 하시고요. 모모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 서머 와인 1012, 1013에서 처음 듣고 들을 때마다 큐티님들과 이큐님이 생각이 나는 곡이라고 하시면서 와인, I guess, yeah, why not? 뭐 데킬라도 왔는데 와인 문제 없습니다. But the song is very special song. 낸시 시나트라와 또리 헤이즐우드 두 분의 듀엣곡이죠. 멋진 곡인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ummer Wine.

0: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2: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3: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보화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새다가 새어 나오는 한숨은 삼키고

0: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And we can make this morning a fun one all together.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생금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죠. 요즘 모닝그루브 유행어예요. So good morning to you all.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들어오셔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So let's see who are tuning in. 우리 코코 모닝그룹 일찌감치 오셨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그리고 또 누가 오셨을까? 체육부장님, 어머머머머, 썸머님 오기 전에 출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managed to tune in right before I was going live. Good job. 모범생이시네. 이렇게 또 1등으로 또 자리에 착석해 주셨는데 뭔가 1등으로 와서 맨 앞자리에 꾸준히 앉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That is based on my own experience. 아, 약간 TMI인가? Kim's fan morning groover. 일하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이 나와 안 맞거나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나와 안 맞거나 아니면 둘 다 안 맞거나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항상 투트랙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일치되지는 않더라고요. Yeah, so that is life. Unfortunately, your work and the people at work, they don't really match. If you really enjoy working, you know, 하시고 그냥 어떤 추임새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냥 숨쉬듯이 하는 발언, 바로 우리 박원희 팀장님처럼 막 음식을 되게 복스럽게 드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배고파 이거 먹으러 가요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하게 신나게 막 같이 동반하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마라탕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She would go on a 마라탕 diet saying that she's only eating vegetables out of it. 그러니까 고기를 안 넣기 때문에 그건 마라탕 다이어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추임새요, 추임새. 아, 맛있다. 아, 근데 살 빼야 돼. 오, 끝나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을까? 오, 근데 살 빼야 돼. 약간 이런 추임새라고 할까? It's like a habit, you know? You breathe out and you would say, oh, I need to lose weight.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So don't take it too seriously when someone says that they're on a diet. 어쨌든 계속해서 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우리 CSE, 슬기 모닝그루버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되겠네. C 슬기 모닝그루버님께서 굿모닝이에요, 서머피디님. 베이크드 윅스의 오키나와 듣고 싶어요. 주변에 오키나와 많이 가던데 저도 빨리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ou wanna go to Okinawa. The weather should be really nice, right? It's divided into dry season and humid season, isn't it? 뭔가 그 우기, 건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안 가봤어요. 좀 전 이런 데는 좀 약간 쌀쌀해질 때 가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But unfortunately, regarding that song that you have requested, it's not in our system. I'm so sorry.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은데 DJ 바하님께서 좌절을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시스템에 없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So sorry. 저희가 시스템에 있는 노래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한번 생각해보고 틀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TBS 시스템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하죠? 체육부장님께서 내일 또 휴가 갑니다. 너무 신나요. 날씨가 제발 좋아지기를 같이 빌어주세요. Sunflower 신청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going on my summer vacation tomorrow and I'm so excited. Please pray so that we could get and enjoy some great weather. 아, 날씨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놀러 갈 때, 그죠? 왜 이렇게 이제 비 좀 그만와도 되지 않을까요? It's been raining forever. Like, I don't remember how the sun looks like. I don't even know how it looks like anyway. 뭐 다이렉트로 본 적은 없지만 정말 그 쨍쨍한 날씨 아래 이렇게 뭔가 물놀이도 하고 그런 휴가 즐기셔야죠. Because we all deserve it, don't we? 부디 날씨 요정이 강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Post Malone and Swae Lee, Sunflower.

8532 Morning Groover texted. 박은희 팀장님, 윤동혁 감독님, 썸머 PD님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야 많이 많이 들어와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cheering message. 어, 진짜요. 우리 윤동혁 감독님께서도 모닝그룹의 어떤 인기남으로 거듭나셔야 되는데 뭐 달란트 같은 거 없으십니까? 좀 되게 과묵하신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럴 때 막 입으로 떠들면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묵묵히 조용히 탁 무심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윤 감독님은 딱 그런 스타일이세요. He's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actually help you in the shadows, right? He would so stay silent but be a really good help.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모닝그룹 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광고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뭐, 일말의 수익이라도 발생하면, 뭐, 어쨌든 도움이 되긴 되는 거니까. Okay, morning groupers. Today I gave you a mission.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behaviors that we just can't understand. The behaviors of other people that really makes us wonder, oh my gosh, why is that person acting that way?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아, 왜 저래? 쉽게 만드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KH

Morning River responded.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그나저나 과자. 그거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탕비실에 과자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서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수영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게 이것 때문이겠죠? 저는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 이해가 정말 안 가요. The snack pantry is like bottomless spring that never runs dry in my area, so I feel like I'm munching all day long. That must be the reason why I'm not losing weight even though I swim every morning, right? 뭐 유지어터가 되시는 거죠. 수영을 그나마 하시니까 이제 마음껏 과자를 또 드실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And the message continues. I also really don't understand people who smoke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면서 아마 알 거예요. 걸으면서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너무 중독된 나머지 아, 못 참겠어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그래도 안 되죠. 그건 본인 사정이지, 그죠? Manners, manners, everyone. Manners make it man. 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매너가 장착된 어떤 그런 선진국스러운 멋진 시민이잖아요. That's who we are, right? The citizens who have good sense of manners. We are really aware of other people. That's who we are.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엘레강트하고 매너도 장착되고 우리의 그런 멋진 시민력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업께서 sent us a picture also. 제가 좋아하고 친한 언니와 운동 중이에요. 문자 메시지 수익낮이라고 보내봅니다. 감사해요. 25만 원 벌었어. 저는 아 25만 원이 아니구나. 25원이구나. 괜찮아요. 티끌 모아 티끌.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저는 학교 앞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아 그리고 바닷가에서 애들도 많은데 흡연하는 분들 완전 노예예요라고 하셨습니다. A lot of you guys are commenting about smokers, right? You know people would just smoke out of nowhere. They would smoke when you actually have to recycle on the beach when you are surrounded by so many children and so on. 그러니까 이 흡연 부스가 좀더 많이 설치돼야 되는 것인가? 흡연 장소 찾는 게 힘든가?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죠? And nice picture. 아침에 되게 재밌게 운동하신다. 이렇게 또 친한 언니와 같이 거울 셀피도 찍으면서 오늘도 운동한 나 자신, 우리 정말 멋지지 않니? 이러면서 셀카도 딱 찍고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You would feel so much better after that workout with your best friend, right? 우리 박희미 모닝그룹 행복한 바이브 쭉 이어나시길 바라시고요. Let me know, everyone. 세상에서 좀 이해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배송 반장님, 조국 모닝그룹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Namola Family featuring BOS의 김경록 and Tain. 사랑해요.

Thank you, Jogo Morningriver. Thanks to you, we got to listen to this nice soothing song all together here. 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사실 음악을 듣는 유일한 시간이 이 아침 생방송 시간밖에 없기는 해요, 요즘에. I don't listen to music when I'm alone these days. 어느 순간부터 음악을 막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잘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음악을 이제 풀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And the fact is that I get to listen to these songs, all of these great songs, together with you guys, and that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 think. 우리 1010 모닝그루버, 과연 1010 모닝그루버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신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문자로도 사연 하나 더 보냅니다. So you wanted to help a little bit on our TBS EFM radio station, so you have sent in a text message which would cost you 51. Thank you so much.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 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큰 차들이요. 본인만 편하고자 주차 자리 있는데도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 어우, 차 밀기 힘들어요. I really don't understand people who double park in an apartment parking lots, especially those with big cars. I know, right? It's such a big struggle for you to push that giant car, that giant tank, so that your car can get out. 아파트들이 요즘 막 구축 아파트들은 주차 대란이에요. 저도 본가 가면은 막 진짜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By the time it's like 6 p.m., there is like no place to park. 어쩌면 이렇게 퇴근들을 다들 일찍 하시는 건지 6시 정도만 돼도 차가 완전 풀이라서 정말 저 멀리 막 이상한 데다가 대야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우, 힘드시겠다. Imagine you would have to push that car outside of the parking lot. On a very, very cold day, when it's like snowy, 막눈 엄청 오고 막 그런 겨울날 같은데 차 밀어야 되고 이러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와, 예전에 새벽에 아침에 TBS 출근해서 생각나네요.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때 본가에 항상 살았으니까 그때는 막 이중주차돼 있는 거차 밀고 눈이 막 수북히 쌓여 있으면 그눈다 치우고 막 손이 시뻘게 져가지고 막 출근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덕분에 잠은 좀 깼어요, 아침에. Oh my god, I'm just trying to say that I totally get the struggle that you're going through. 아, 힘드시겠다, 진짜.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루버. 제가 딸의 방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딸이 한숨 쉬면서 짜증내는 걸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에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신청합니다. So I just can't understand why my daughter would always sigh whenever I try to enter her room. 방에 들어가시니까 한숨을 쉬시는 거 아닐까요? 방에. 방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한숨을 쉬는 거 아닐까? 아, 왜또 들어왔어? You know? 이게 애들이 좀 크면 클수록 그 혼자만의 그 시간, 그걸 되게 좀 이제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찾고 부모님이 먼저 찾으면 싫어하더라고요. Isn't that really sad?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 바라기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들어온다고 한숨을 쉬어? 막 이런. I know you would feel betrayed and everything, but I guess it's kind of reflecting the fact that they're growing up, they're being mature, and that is absolutely normal, I think.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똑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딸이 막 이제 아빠 찾으러 왔는데. 아, 왜? 눈눈이. 아, 그럼 또 딸이 상처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You know, parents always have to be there for their children. 또 반면에도 부모님은 항상 또 언제든 자식이 찾든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겠죠, 또. 그런 울타리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Anyways, morning viewers, let me know about those people, the type of behavior that you just can't understand. 여러분들이 좀,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가 한 시간이나 더 남았다고? Let's go!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this song, Brown Eyed Soul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0: 달력 가지고 계시면 달력 꺼내 주시고요. So for next week, there will be no live session, unfortunately. 다음 주에는 생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또 모처럼 몇년 만에 이렇게 또 휴가를 또 가실 예정이셔가지고 그녀가 없으면 이 방송이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So Morning Groove cannot be run without 박은혜 팀장님. So she will be on her well-deserved vacation. So we're gonna have like a little bit of a short break on our Morning Groove. 그래서 약간의 그런 Morning Groove의 방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바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한주 쉬어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르겠지만 월수금 원래대로 생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please remember that 여러분들 be aware of that and make sure you write it down in your calendar. 다음 주에 한번 썸머한테 말을 걸어도 그녀가 대답을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서 뭐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재방송이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So reruns will be played next week. 근데 굉장히 뭐 예전 재방송을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들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Anyways, Morning Groovers. Yes,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9161. 우리 딸랑이 엄마시죠? Good morning입니다. 인사는 가끔 드리지만 매일 출근길에 잘 들으며 힘을 내고 있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딸랑이 엄마도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Let's go. 힘나는 아침 또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주말이 코앞이에요, 여러분들. Weekend is just around the corner. 그리고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답을 또 주셨습니다. About the people that kind of makes you wonder why they're acting in a certain way.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둘째가 갈아입은 잠옷, 외출복, 백팩, 핸드백, 배드민턴 라켓 등등 온갖 물건들을 방바닥에 늘어놓고 침대 밑에 서랍장은 열어놓은 상태로 오래 방치할 때 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제 동네 음악당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들 들려주는 콘서트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김보경 뮤지컬 배우님의 위키드에 나오는 Popular 불러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모닝그루버들과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So I really don't understand it when my second child leaves everything scattered across the bedroom floor, changed pajamas, outdoor clothes, a backpack, and so on. 뭐, 왜 바닥에 놨겠어요? 필요할 때 다시 바닥에서 집어서 가지고 나가기 위함이겠죠. 거길 책상, 뭐, 밑에, 침대 밑에 놓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뭔가,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정리정돈에 대한 그 편리성, 그거에 대한 그 편안함?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다 정리된 상태여야 마음의 피스가 찾아오는데, 아니, 나는 다 규칙이 나름대로 있고, 땅바닥 이 부분에 놓은 이유는 내가 다시 그걸 집어갈 거기 때문인데? 이렇게 또 나름의 규칙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다 같을 순 없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We cannot be the same, everyone. 이해가 안 가지만, 오늘 오프닝이랑도 약간 이해가 되네요. 그쵸? 이해가 안 가지만, let them just be themselves. 이거 뭐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픕니다.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계속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Also, we have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이제 홍보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K톡 어플 가셔서 검색창,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TBS EFM 모닝 그룹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소개해드린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 또 우리 체육부장님 등등 많은 또 우리 모닝 그룹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파티를 열어드릴 겁니다. So let's go! Morning Groovers, today we have Coin 노래방 lined up for our segment. Long time no Coin 노래방 아니겠어요? So we will get to that after we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This is from the musical Wicked by Kristen Chenoweth, Popular.
1: Elfie, now that we're friends, I've decided to make you my new project.
2: You really don't have to do that.
1: I know. That's what makes me so nice. Whenever I see someone less fortunate than I, and let's face it,
3: who isn't?
1: Less fortunate than I, my tender heart tends to start to bleed. And when someone needs a makeover, I simply have to take over. I know, I know.

1999's Go Back이 아니라 Rock 이렇게 발음해 줘야 되는 이유는 이 가수가 발음을 그렇게 하죠. When I go on and so bad and shot under. 여러분들, you're listening to some band music today. 오늘은 band music special이에요. This is a throwback, a huge throwback actually. 주지클럽의 나는 나. 제가 어디 카페를 지나가다가 이 노래가 나오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신청을 한번 해보았어요. And DJ Va has it. DJ Va has it. So today we are going to some ladies band music. 여자 밴드 노래 좀 역대 여자 밴드 노래로 좀 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 if like a foreigner is singing a Korean song. 모든 사람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제제제 Let's get it. 여러분들 때밀이 노래라고도 하는데. Okay, everyone. If you are all settled and singing along, 마치 외국인이 한국 노래 부르듯 부르고 계시는 와중에 a little bit of TMI quiz. 오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던져드리는 a little bit of too much information quiz about, of course, me. 밖에 윤동열 감독님도 아니고 박은희 팀장님도 아니고 저에 대한 퀴즈니까 여러분, focus is back to me, okay?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입니다. 썸머는요, 최근에 어떤 취미로 과거 TBS 피플들과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과연 뭘 시작했는데 저러는 걸까요?

So Thelma recently picked up a new hobby with some former TBS colleagues. Can you guess what that is? Surprisingly, 박은혜 팀장님 actually knows the answer for the first time on our TMI quiz. 역대 했던 TMI 퀴즈 중에서 유일하게 박은혜 팀장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예, 저보고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까지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퀴즈 제가 드려봅니다. So, what if Summer started with the PBS people? 썸머가 과거 TBS 피플들과 선배든 출연자들 등등이겠죠?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Let me know.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Let's go!

보내주세요. 난 널 사랑해요. Let's go. So send us your answers.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싶으시면, 춤 보고 싶으시면, 얼레디 꼴레디 하고 싶으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세요. Come on our visible radio. It's so much fun that way. 자, 자, a little bit of 펑짝의 느낌이죠. 자, 자. 또 추억의 밴드하면 주주클럽 다음에 한스밴드 아니겠어요? 망쳤어요. Oh no. 시험 망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잘 봤어요? 시험 잘 보고 노는 거 맞아요? 지금? Everybody's going on summer vacation, but does that mean that you did an excellent job on your exam? Oh, 약간 찝찝한 마음을 안고 여름휴가 가시는 건가? 어, 스트레스 엄청 많이 주는 썸머 PD. 아이들이 얼마나 싫어할까? 아, 왜 시험 얘기해? 자, 정답 벌써 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해피라이프님, 러닝? 3378님, 러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러닝. So, I would be making a running crew with the people at TBS. 그럴 수도 있겠네요. 킴스탠 머닝 그리버, 배드민턴, 조국님 배드민턴. That is my personal hobby. 배드민턴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만 알아두세요. 과연 뭐 여태까지 TBS에 등장했던 사람들 such as Greg, Christina, 박은혜 팀장님 등등 이분들 중에서 제가 운동하자고 하면 몇 분이나 그래 할게 라고 하겠어요. 운동이겠어요? 운동 아닙니다. So it's never related to workout. What is summer doing with former TBS people? 뭐 하는 걸까? 3378 모닝 그룹 꽤나 열정적인데 개모임이라고 해주셨고 아, 개모임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 맛집 가는 거 우리 다들 좋아해서. And also Ben Spiro, all the way from Central Europe, is trying to guess the answer. Screen golf? Billiards? Table tennis? It's not anything to do. It's got nothing to do with working out or sports. That's not their thing. 그런 거 아니고요. 그분들이 좀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잘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It actually all happened properly just last week. 지난주 화요일에 이거를 처음 했거든요. 꽤나 재밌었습니다. And then we're trying to do it like regularly, 여러분들. 박은혜 팀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이거 공개 가능하냐고 했는데 빨리 공개하라고 하던데요. 네, 그분들이 누군지 공개 가능합니다. Of course, yeah. I can review who they are, who the members are. So if you're an avid listener of TBS EFM, you'll be able to guess. You won't be able to guess, actually. You will be familiar. 여러분들, TBS를 오래 들으셨다면 아, 그분, 아, 그분, 그분이랑 선거랑 이걸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방송에서 떠드는 것일까? So exactly what on earth are they doing, Summer, with the former TBS EFM members? 과연 뭘 하길래 이러는 걸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TMI 퀴즈니까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does not include 박은혜 팀장님 or 윤동혁 감독님. Unfortunately, 아쉽지만 그들은 낄 수가 없습니다. 끼면 이제 좀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바쁘세요, 그죠? 관심도 없으시고. 있어요. 어, 이 노래 되게 슬픈데. 시험 망치고 오락실에서 아빠 만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We love our family. Let's go. Oh, fight time! To all the kitties out there. 길랑이들 dance dance. 길랑이들 밥 많이 먹었어? 오늘 춥진 않았어? 덥진 않았어? To all the kittens out there, all the kitties out there, all the street cats, you know, stray cats. I love all the cats out there. 고양이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체리필터 언니께서 굉장히 뜨거운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주로 하시잖아요. So if you look at the way she sings, she would hold onto a mic like it's like 100 degrees Celsius. 아주 뜨거워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게 시그니처 아니겠어요? 예? 손을 이렇게 깜빡깜빡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제 바다로 가날 거예요. 여름 중간은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Let's go 나는 남한고 양이 슬픈 도시 슬픈

되게 슬픈 노래예요, 여러분들. 노래 되게 많습니다. 장자가 이런 신나는데. If you listen to the lyrics, it's quite sad. If you think about all the stray cats that are out there. 여러분들 왜 마린 모시세요? 아니 정답 이제 안 보내줄 거예요? Are you guys like not interested anymore? 여러분들 선물함 알았어요 멤버 공개해드릴게요 자 제가 누구랑 뭘 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I will mention the members, okay? So the members are number one 한희준 씨 제가 한희준 씨랑 number two 뭐 신문철 씨 맥스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별로 존재감은 없는데 예전에 he used to be the producer of TBS EFM. Actually, my senior, 제 선배인데, he used to produce programs like K-pop programs with Puniel from B2B. B2B Puniel이랑 같이 방송하시고 저랑 같이 매너네어도 잠깐 했던 제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Max Shin 그리고 한희준 씨랑 아무튼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시작했길래 저럴까요? We have some guesses. 558 뮤지컬 러버신데 굿모닝입니다. 드디어 런닝크루 시작하셨나요? 1조 하석진 PD님의 다리 부상으로 미뤄진 런닝이 시작된 걸까요? I did try really hard to form the running crew, right? 제가 런닝크루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아시잖아요. 여기 TBS EFM 계신 분들은 정말 관심 없으세요, 그런 거. 뛸 거면 혼자 뛰지 왜 너랑 뛰냐 약간 이런 마인드처럼 타그레티나님도 지금 혼자 뛰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So they're very individual when it comes to working out. So that's not working out.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썸머피드님 텐션 너무 좋아요. 영화 클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A movie club. Oh, that sounds so interesting. So we get to watch movies together. We get to have this like deep debate about a movie, the whole production process. Oh, 너무너무 교양 있는데 땡입니다. 땡땡땡. 차차 골프 모닝 그룹께서 마라탕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문자 오자마자 바구레티나님께서 꺄 하시는 거세요 도대체 이런 모임이라면 대환영이다 이것인 거죠 as a 마라탕 lover 마라탕의 엠버서더 DJ 바십니다 디바죠 우리의 디바 디바 디디바 this is the Cranberries Dreams 약간의 샤키라 감성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나. 그러니까 무심하게. 김경성님이 또 생각이 나는 노래이죠. 3378 says, 코너 모임이라고. 저 이거는 또 하기 싫어요. This is the type of the gathering that I don't want to do with our TBS EFM members, especially if Max is involved. 특히 그 문철 선배가 들어있으면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발라드를 많이 불러가지고 아 졸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코너는 저 혼자. So Kono is basically dominated by Summer only. 저만 할 거예요. Ben Sprill also says 노래방.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what would people do? 프로듀서들이 그리고 방송인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Like, what would they do? Think about it. 조국님께서 맥스 피디님 아시는구나. 와, 맥스 피디님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자주 보기 때문에. I see him very often actually. I take care of his dog actually. 제가 이 맥스 피디님의 도그시터거든요. 단 Summer is here in the studio.

평란의 명님, 먹방 클럽 모이면 먹어야죠. 조궁이 AI 스터디 모임. 아, 여러분들 PD와 방송인 가수 PD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무엇을 할까요? So there's a producer, there's a singer, you know, an entertainer. If they gather, like, what would they do together? Like, wouldn't they make something together? Don't you think?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뭘 만들길래 저러는 걸까요? 성대모사 모임? 아, 성대모사 모임은 모여가지고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임이야? 3378 Morning Google has this big passion to come up with the answer. 편성회의? 오, 이거는 뭔가 일의 연장이죠. 땡입니다. We wouldn't have this kind of discussion together. 차차 골프님께서 Men in Black or Men on Air, I guess that's what you're referring to. 자체 재방 모임. 재방을 할 거면 여기 와서 재방을 했죠. 저희가 왜 우리끼리 그걸 합니까? And for that man on air, we like Greg. Greg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근데 뭔가 비슷해요. You guys are getting there, actually. 뭔가 뭐 편성, 방송 막 이런 거 나왔어. 어떡해.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추는 것 같은데. Take a guess. 아, 해피라이프님께서 방송클럽? Can you be a little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방송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뭐 스포츠 방송일 수도 있고. Like, what kind of broadcast? Broadcast is such a, you know, vague term to come up with this answer.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You guys are doing it. You guys are getting there. Getting there, 여러분들. 오, 차차골프님께서 유튜브 모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모임. So you think we gather together to produce some YouTube shows? 아,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건 뭐죠? 뭔가 회피하고 싶다. 정답입니다. 유튜브 모임 맞아요. 딩동댕.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어떤 유튜브일까요? What kind of YouTube would that be? 약간 유튜브에도 콘텐츠를 저희가 조금 정했거든요. 뭔가 땡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어요? 저희가 뭔가를 뭘 할까요, 과연? 뭘 가지고 무슨 유튜브를 할까요? So what kind of content are we producing?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기대해 주시고. It's actually been extended a lot, postponed. Jilla, what she yelling for?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언니 of 언니, Ever Loving Complicated. Yes, everyone, you guys don't have to be so complicated. The answer actually turned out to be very simple. I like you the way you are. When, where? When,

여러분들 저희가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냐면요, Let me reveal it. 저희는 팟캐스트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So we had our first ever shooting just last week, and our goal is to create our own YouTube channel and upload all the content before 추석. 제가 이제 추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박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올해 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So she's been asking, so when is it gonna be uploaded? When is it gonna be uploaded? 왜냐면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 재밌잖아요. 듣고 싶으셨나 봐요. So she was actually willing to listen to it. So she was keep asking me, and it has been procrastinated. 저는 뭐 미루진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밀어가지고 핑계대기. 그래서 자꾸 물어보셨는데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딱 공개를 했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be prepared.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다면 예전에 그 TBS EFM 멤버들이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please follow us. 여러분들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I will update you about those whole information. 여러분들. So that was our little TMI quiz for you. Tell me that you will tune in,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With that being said, I'll leave you guys with this song, Complicated, and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and Gangwon-do, while scattered afternoon showers are expected in parts of the Chungcheong region and southern area. As for rainfall, Seoul and southern Gyeonggi are expected to receive 5 to 40 millimeters of rain. Incheon and northern Gyeonggi could see 20 to 60 millimeters, while Gwangju and Jeonnam are forecast to pick up 5 to 30 millimeters. Daegu and Gyeongbuk are expected to receive around 5 to 40 millimeters. Meanwhile, heat advisories remain in effect across most parts of the country, and it is going to feel very hot despite the rain. It'll also be another uncomfortable night for many areas as overnight temperatures won't drop enough, leading to tropical night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1 degrees Celsius in Seoul, 3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3 degrees Celsius in Daejeon, 34 degrees Celsius in Jeonju, 36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32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8.8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I hope it helps you plan your day a little better. So about the answer of today's TMI quiz about how I have recently started podcast YouTube with TBS EFM former members, Happy Life commented, Happy Life 모닝 그룹께서 또 문자로 멤버들 케미가 많이 기대되네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해주신 만큼 우리는 이제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꼭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정말 구독자 빵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We're starting from zero, everyone. So it's kind of nervous, but we're doing it for fun, everyone. We're just trying to enjoy that time. 뭐 우리가 무슨 어떤 대단한 무슨 포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업로드를 좀 촬영을 좀 많이 해놓고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So we're basically shooting as many videos as possible so that we can upload later. So yes, keep rooting for me if you want to. For our MG Q&A, moving on, the type of behavior that we just don't understand.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 계셔서 Ben Spurl says, I don't understand people that aren't tuning into morning groove. Unless they're busy, sleeping, ill, emotionally challenged, or otherwise occupied. I know, right? It's because not many people know about this broadcast. I mean, like, how many people in Central Europe in your area knows about this broadcast, Bensboro? It's up to you. You have to do the job. You're our part-timer. You're our 알바생. I know, right? It'll be so much fun if the whole entire people here in this country would tune into Morning Groove altogether, right? 더 많이 들을수록 더 재밌어지는 Morning Groove니까요. Thank you so much for this sweet message, Ben. Always being so sweet to Morning Groove. Thank you so much. Benny says, probably the lovers quarrel. But I think they ever get into an argument because they love each other so much, right? If you love each other so much, they would have some sort of expectations towards each other. And if their expectations don't match just a little bit, they would feel disappointed. And that's how the argument gets started, I think.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를 하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이만큼 못 미치면 이제 좀 실망하고 그러면 또 막 서운하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싸워가면서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겠죠. So I guess it's kind of like a necessary process for every single lovers.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필수적으로 뭐 싸우세요 막 이건 아니긴 한데 그러므로 더 그 커플이 단단해지고 성장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 me know. But there are some quarrels that I don't understand. 저 근데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아니 왜 그 밖에서 이렇게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싸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분노 조절이 안 되겠죠. 근데 막 어디 뭐 지하철 같은데 플랫폼에서 두 커플이 서로 째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오바 못해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정적인 거죠. 15분 동안의 그 정적이랄까? 그러다가 이제 참다 참다 못해서 한 명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떡하자는 건데? 이러면은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 미안하지. 뭐가 미안한데? 어?
지금 너가 행동이 미안한 행동이야. 여러분 많이 해본 거 아닙니다. 네.

not based on my experience, everyone. I've been an observer. 저는 관찰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해한다는 행동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Nick Lachey, What's Left of Me.

That was Nick Lachey. What's left of me, everyone? 차차골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Actually, also sent in a screen capture of a certain YouTube channel. 여긴 아니군요, 라고 해주시면서, 제 예전에 개인 유튜브 채널 캡처해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여긴 아닙니다. 이게 채널을 저희가 새로 파야 돼요. So we are starting from zero. 저희가 왕년에 유튜버였거든요. It was like back in 2020 until like 2022. I was like a very active YouTuber. 그래서 여기 방송하면서 막 유튜브 찍고 막 이래서 구독자가 그대로 있긴 하네요. 그쵸? 천 얼마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저 나름 막 수익도 발생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번 돈이 얼마냐고요? $10. 뭐 어쨌든 그때도 취미로 이렇게 했었는데 재밌게 유튜브를 했지만 This is going to be like a complete different content.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운만 띄워드렸으니까 시작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 will update you guys about the channel if we do ever get it started and if that will still remain as your interest. 그래서 좀 지금은 그냥 잠시 잊어버려 주시고요. Yeah, just forget about it for now. Because we're not uploading anything in the near future. Happy Life Morning Group께서 팟캐스트 시작하면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암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Morning Groupers, since we have some more messages, we're gonna go through them. 대화사랑 Morning Group께서 이해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 답정너인 사장님 때문에 모두가 힘듭니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회의를 열게 하는 그분, 싫으면 당신이 떠나시오 하는 그 마인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저분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내년에 떠나야 할까 봐요. The hardest thing for me is to deal with my boss who always has to have things their own way. Everyone dreads meetings because they will keep going until their opinion wins. And the whole if you don't like it, you can leave attitude is incredibly stressful. I guess I just have to accept the fact that that is who they are. But honestly, I might be the one leaving next year. 진짜 사람 때문에 힘든 게 퇴사 이유가 완전히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럼요. 당장 퇴사하세요. 이런 말도 또 못해요. 감히. Like, because I do know the struggle that you'll be going through.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당장 뭐 이직할 때는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다 때려치고 막 그냥 퇴사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때도 있고, you know? Sometimes, although you don't have any other options, you would just want to quit no matter what because of that person that you're suffering from.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든데, 막 되게 말해도 아마 안 들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떠들어라. 이러고 난 내일 하세요. 이래도 안 들린다니까요. Because by the time you arrive work, you would face that person. And just by facing that person, that would give you a lot of stress. 아, 진짜 어떡하냐. 이런 분들 근데 약간 질량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even though you manage to go to a new place of work, like, there's no guarantee that these kind of people, like, will not exist.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를 가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좀잘 견뎌내시고 스트레스도 좀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화사랑 모닝그룹어. 선세 모닝그룹어 오셨네요. 바빠도 출첵 인사랑 MG Q&A 질문에 답해드려야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Looks like you have been having a busy day today. Busy morning to start with. 오늘 코인 노래방을 듣는 순간 써머 누나 왜 저래? 노래 부를 때 대체 누나 왜 저러는 거야? 코평수는 왜 저렇게 넓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웃기고 재밌잖아. 역시 최고. 오늘 방송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희준이 형이랑 시작하는 너튜브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 보이는 라디오 보면은 코평수 넓어지나요? 노래 부를 때? 막 구멍이 막 커지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Because I try to use all of my facial expressions to be able to sing well. 여러분들, 노래를 부를 때는요, 자고로 노래 잘 부르기 위해서는 그냥 입만 펑크펑크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You gotta move the entire muscles on your face. 여러분. 뭐 어떤 언어를 하든, 뭐 영어를 하든, 그냥 Hi, hello, how are you? 이러면 맛이 안 나요. Hi, hello, how are you? 막 이렇게 해야 뭔가 그 익스프레션이 내 몸에 배기도 하고 발음도 더잘 되고 이런 거예요. So I guess I was making that kind of facial expression to sing better. 여러분들 이렇게 저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샘 모닝 그룹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시와 같은 문자를 남겨주시고 갑니다.
So once again, Morning Groovers, a little bit of announcement. Next week, there will be no live broadcast, unfortunately. 다음 주에 생방송은 없지만 그래도 모닝그룹 방송은 이어집니다. 재방송으로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게 재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뭐 2023년 건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과거 타임머신 타고 여행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셔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So that should be fun. So reruns will be aired next week. And the week after, I will come back. 박은혜 팀장님 will be back. And our 윤동혁 감독님 will be back for our live session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Okay? So you can also take a little bit of break. 우리 알바생들 그동안 고생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다리 쭉 뻗고 쉬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food, mostly cooked, sort of the home cooked food, and then kind of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참여한다면은 한 dish만 가져와도 이제 10개잖아요. 굉장히 풍성하게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potluck은 어원을 살펴봤더니 whatever is available by luck 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Whatever is available by luck.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뭐 먹을 게 운 좋게 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운 좋게 준비된 음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그게 조금 진화해서 아예 그냥 하나씩 준비해서 계획해서 이렇게 파티를 하자라고 해서 이 팟럭이 이제 굉장히 좀 popularized 된 것 같습니다. So potluck is where you just bring your own cooked food, home cooked food. 이 potluck의 핵심은 뭐 비싼 음식을 가져오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나눈다는 의미죠. It's not about bringing fancy dishes or, you know, kind of showing off your cooking skill. I mean, which is fine. You can do so, right? So potluck is all about sharing. 각자가 가진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 또 contribution, 뭔가 이제 참가자들이 뭐 음식으로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Or you can contribute by, you know, bringing different, I don't know, things.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은 좀 자신 없으니까 다 먹고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하겠다. So contribution is what makes any potluck possible and interesting. So it is sort of a communal spirit that bring people together and eating together.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양성의 그런 이슈도 있죠. So you never know what dish each person would bring. 미국에 이제 처음 갔을 때 학교에서 이제 potluck 같은 것을 이제 자주 했었는데, you know, whenever we had a potluck at school, right? Each students were to bring certain food.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문화나 이제 인종이 다양한 그런 이제 환경이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나라의 음식을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다양성의 의미에서도 이렇게 팟럭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So a lot of good things about, you know, potluck, as I just mentioned, diversity, communal spirit, sharing and contribution. 그래서 오늘은 물론 리얼 월드에서 팟럭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 요소가. 그래서 오늘은 이 virtual potluck, let's call it a radio 101.2 potluck. 이 10시부터 12시까지 듣는 시간 사이에 팟럭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So each of you will have to bring a dish. Sort of an imaginary dish. Let's say if you were to have a potluck on this radio program, 어떤 음식을 가져오실지. 근데 저희 오픈 채팅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음식이 벌써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소품을 준비해 주실지 그런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So my question, more like asking you, you know, if you were to have a potluck, what kind of food would you bring, or if you're not, you know, confident about cooking, what kind of things that you bring, like a playlist or a stereo system, I don't know, something to play, right? 이 가상의 파티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I thought about it. 오늘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야외도 좋을 것 같습니다. Since it's not raining, maybe somewhere outdoor is possible. Let's just find a place. Let's call it Sangam TBS 사옥의 루프탑 어떨까요? How about the rooftop of our building at the 상암동? I know it's not really feasible to have a rooftop party at our building, but it's imaginary. So, I mean, why not, right? 그래서 오늘 벌어지는 1012 potluck at the TBS rooftop, you know, I just want to ask you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contribution would you be making for that potluck party? 그래서 한번 준비물부터 체크해보고 본격적인 파티는 2부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좀 약간 팟럭 분위기를 띄우는 곡들 준비했는데요. Owl City입니다. Alligator Sky.

Owl City, Alligator Sky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break. So, getting started with our potluck. No need to get busy, right? It's all our imagination. 하지만 our kitty님들 are working tirelessly in the morning to get us prepared for the potluck. 진짜 뭐 이렇게 real world에서 potluck을 했다면 상당히 손이 많이 가긴 하죠. If you're especially hosting the party, right? But as I said, all are in our imagination today. So, looks like we have a lot of drinks ready. That's for sure. 쿨피스트님께서는 직구한 무알콜 맥주가 어제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So, the non-alcoholic beer that I ordered from abroad just arrived yesterday. 저희 팟럭을 위해서 주문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팟럭을 위해서 이렇게 또 아주 이렇게 관대하게, generously. Brought those non-alcoholic. I think, we would love to keep it non-alcoholic because it is still early in the morning. 아직 아침이 좀 이르죠. 아직 뭔가 이렇게. 하지만 또 드링크를 많이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Wisdom님께서는 일단 welcome drink입니다. Does it mean alcoholic? Welcome drinks. It could be non-alcoholic, right? Welcome drinks. 그다음에 약간의 알코올릭 베버리지도 준비해 주신 저희 키티님들까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알코올릭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너무 이 팟럭이 이 알코올 위주의 그런 모임으로 이제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요. 아침이니까요. So let me know what kind of party you have in mind and what kind of stuff would you

feed people with. I think I'm more interested in food contribution from each people. 어떤 음식을 이제 가져와서 뽐내고 싶으신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준비해 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입니다. 내게로 와.

롤러코스터입니다. 내게로 와. So, we're getting some food contribution, as I mentioned earlier. 음식 좀 보내달라 말씀드렸더니 보내주고 계신데요. 소희님께서는 전 그런 김밥을 갖고 올게요. 자주 만들진 못하지만 맘먹고 한번 하면 잘한다라고 하시고요. 대신 제 김밥에는 오이가 없습니다. 제가 오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So I will bring 김밥. I don't really cook often, but once I put my mind to it, I can really make some good 김밥. But there's no cucumber in my 김밥, since I don't really like cucumber. 그렇군요. 아, 저는 오이가 정말 좋던데.

김밥인. So maybe other kitty names can do something with the cucumber then.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직접 만드신 김밥인가요, 이게? It looks really good, and I don't see any cucumber in it. 역시 없으시군요, 쿠컴버는. 맞아요. 근데 이제 쿠컴버 말고 이제 딴걸 넣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박, 멜론, 참외. 위스덤님께서도 저도 오이 없는 김밥 좋다고 오히려 그렇군요. 그렇게 또 좋아하시니까 네, 저도 그냥 오이 없는 김밥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님께서는 이큐님의 버스킹을 기대한다고. 아, 제가 I didn't get much sleep yesterday. 어저께 좀 잠을 제가 설쳐가지고, 아, 목 상태도 그렇고 좀, 아, 버스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직접 백보컬을 하시겠다고. 제가 만약 버스킹을 하면, maybe next time. 제가 좀더 준비한 팟럭에서 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한 지좀 됐죠? It's been a while I sang on this show. 그러시면서 제니님 신청곡 주셨는데 두아 리파의 곡입니다. 그럼 2부 팟럭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start now.

Yes, let the party get started. 아무래도 아침이니까 너무 이렇게 막 달리는 음악은 좀 그렇죠. And I think Daft Punk, this track, Something About Us, a perfect chill track to get us started for this potluck party.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서먹서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But looks like everybody is sending drinks, dessert. 근데 안트레는 so far we only have 김밥. 김밥밖에 없는데 너무 약간 좀 지금까지는 이제 메인이 조금 빈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베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I want to have roasted chicken, chicken barbecue, spaghetti, and Filipino love this lechon, and for dessert ice cream. Wow. Whole nine yard Benny is bringing. 좋습니다. We have, looks like we have some, you know, I don't know, fat and 단백질 and proteins and some, I think we need some 탄수화물 too. Spaghetti가 있나요? Okay. Bring it on, okay? 계속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So picking up the tempo just a bit, right? We gotta start eating some more. 저는 약간 좀 요즘에 it's good to eat some you know vegetable before getting into the heavy stuff, huh? 그래서 누군가가 좀 이제 샐러드를 가져오실까 기대했었는데 마침 가져오셨네요. 뽀글링께서 샐러드 fruits, 리사 오노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So I'll be kind of compiling all your songs. 여러분들 보내주신 곡들은 바통터치 kind of 그 시간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그래요. 샐러드가 필요하죠. We all need to consume some vegetable. So we are at the TBS building rooftop morning rooftop brunch kind of a potluck, should I say? 이 파티 장소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위즈덤님께서 약간의 어디 리조트 같은데 TBS rooftop doesn't have that for sure. 약간 그 poolside bed도 있고요. We have none of that in the rooftop. I don't think I've ever been. Maybe I've been to the rooftop maybe a couple of times. It's very barren place. Nothing there really, pretty much. 근데 올라가면 되게 멋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All right, moving on. One of my favorite Barbara Streisand dog sauce notification. If I were to have a party, this would be sort of a staple in my playlist.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dog sauce, Barbara Streisand. 보글링께서 실내면은 샹들리에 설치하려고 했다라고. If you were doing this indoors, I was even thinking of hanging up a chandelier. Yeah, bring it on. 이거를 위해서라도 잠깐 안으로 들어가서 하죠. You know, I mean, it's all in our imaginations. Why not? 잠깐 실내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음식이 많으면 고춧가루 뿌릴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없네요. Oh, there's complaints about lack of food. 뽀글님도 샐러드 하나 달랑 갖고 오시고 음식이 없다라고 하시는 건 좀... So we do have some real meat though, barbecue, that the Filipino barbecue that the Benny brought. Right? 농담이고요. 음식 없어도 그죠. 우리 또 이제 마실 게 있잖아요, 그죠. 노래 더 들어볼까요? Duck Sauce, Barbara Streisand.

0: Ready? One. You will do this four times with the left, four with the right, then eight times with both.
1: Yes, one jammer to another. This is Body Moving, Beastie Boys. 계속 가겠습니다. 오전 파티인데 분위기 좋은데요. Right, why not? 또 리런에서 들으면 이제 오후 파티가 되는 거죠. Right, the morning party is, has a good vibe too. 헤일리님께서도 뮤직이 신납니다. 모닝 파티. 헤일리님께서 뭔가 이 something substantial she brought. Good, good. 저희 오픈 채팅방에는 이제 사진을 올려주셔서 I cannot really describe what it is. 제 이 뭐라 이 표현력이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서서 담소 나누기 위한 finger food를 준비했습니다. I brought some finger food idea for you know have a conversation while standing up. 그렇죠. 보통 이제 루프탑 파티나 팟럭 가면 이렇게 많이 하죠. 앉아서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서서 이 디시를 들으면서. It's got the shrimp in it, I think, and some cracker.

and some olive. 맞나요? Looks delicious. Or is it avocado? 아니면은 약간 그린색의 칩인가요? 녹색 칩 같은 거예요. 맛있어 보입니다. Looks yummy. 계속 들을까요?

0: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1: Yes, Bobby, Bobby Moving Beastie Boys and Get a Guitar by Rise. Rise로 옮겨왔습니다. 헤일리님께서 그 finger food is a canape. 그렇죠. 카나페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I know 카나페. 왜 그게 생각이 안 났을까요? Yes. She has brought plenty of 카나페 for all of the participants. I don't know how many people are participating. 그렇군요. 베스키님께서는 신난 음악 듣고 리듬을 타니까 다소 갈증이 난다고 이렇게. 알코올 음료와 함께 마시죠. 라고 이렇게. 알코올은 it's up to you. 뭐 아침부터 이렇게 술 드시는 거는 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right? As long as you see fit, you know, I mean, you know, to your liking, right? 이 57분까지 파티를 하고 we'll have a little screening 중간에 약간 영화 상영까지는 아닌데 we have a screening for soundbite, rooftop 파티를 잠시 멈추고. 사운드바이트 상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And then after soundbite, we'll you know do some after party with the songs you prepare. 그러니까 사운드바이트 상영회 후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노래 계속 들을까요?

That was Chromeo Old 45s. 음악이 멈추면 안 되는데, reason that I stopped music is it's time to wrap up. 집에 가야 할 시간. But as I said, it's not yet time to go because I have a screening for soundbite. 이 루프탑에서 준비를 했는데, soundbite 다 같이 청취하시는 그 리스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Before ending, 소희님께서 저는 평소에 잘 마시진 않지만 여행 떠나기 전 공항 라운지에서 데킬라 선라이즈 한잔 주문할 때그 설레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이니 만큼 그런 기쁨을 마음을 담아 면세점에서 개탄 데킬라 한병 풀겠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그레나딘 정량으로 맞춰서 잘 만들어 드릴게요. 와, wow, what a treat to end the party, huh? Not end the party, but having a little break. 소희님 loves drinking cocktail. The feeling of ordering tequila sunrise at the airport lounge right before a trip. So she prepared that gift for the party. So I will mix everyone a proper tequila sunrise. Sounds like a plan. And, you know, a good thing that it's all virtual and it's all kind of imaginary. 아침부터 너무 테킬라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하지만 it's all good because it's just a radio. Potluck, right? 노래 듣고 그러면은 사운드바이트 상영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입니다. Extreme Ways.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run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yneun Radio on YouTube. You can just search for it by putting the keyword TBS EFM live on YouTube, and you can come join us there.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놀러 오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은 오픈 채팅 채널에서 카카오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and join us on our potluck party today. And text line도 오픈되어 있는데요. Shop 1013, 5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So first half of the show was a 101-2-101.3 potluck that took place on our hypothetical party place, which was TBS rooftop located in Sangam-dong, Seoul. And yes, first half of the potluck is over. 일단은 이제 충분히 드신 것 같고 또 이제 드링크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 시간, 상영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희 예, 또 고등학생 이 재롱둥이들의 이 어떤 보고서이기도 한데요. 잠시 이렇게 릴렉스 하시면서 사운드바이트를 들으실 시간인데요. 오늘로 벌써 4회째를 맞는 사운드바이트입니다. So today marks the fourth episode of Soundbite. And 총 6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We planned 6 episodes in total, so we are already heading into the second half of summer vacation special soundbite. 그동안 정말 다양한 인터뷰의 섭외를 위해서 리포터 지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각자 개성이 다른 또 다른 상황의 친구들의 진로 고민이나 음악 취향,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소통, 이런 이 사춘기 친구들의 이 리얼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So reporter Jen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finding a wide range of interviewees. And I think we have achieved that for sure. We've heard honest conversation about, their career dreams, musical taste, school life, stress, and ev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I think those are real issues that teenagers face, each from their own unique perspective. 오늘은 리포터 지안이 매우 아낀다는 후배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중에 약간의 반말도 좀 나오긴 하지만 일부러 이 친근한 분위기를 살려서 그대로 편집을 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So today's guest is someone especially close to reporter Jian, a younger friend she cares a lot about. And because of that, you'll have them speaking quite casually throughout the interview. But I've kept that natural friendly atmosphere intact through editing. So we hope you will understand and enjoy it for what it is, okay? 그럼 한번 네 번째 사운드바이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parents, and this is was sort of like the soundtrack for that that happening, for that episode in her life.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yes. She was probably one of the first perfect bilingual interviewee that we had. Wisdom님께서는 한국말도 영어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귀여워라. It's so cute that she even spoke Korean in sort of an English style. 그렇죠, 아무래도. 조부모님의 사랑까지 많이 받는 예쁜 아이들의 대화, 음악과 함께이니 스트레스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I also love the part where she mentioned, you know, how her grandparents reacted to certain, whenever her parents presented them with certain, you know, achievement or certain good things that she did, you know,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음성, 그런 말들도 너무 재밌었고요. 뽀글님께서는 근데 그 고민이 평생 가기도 한단다. That kind of you know, dilemma sometimes goes on for life. 끝에 이제 where am I going? You know, who am I? And you know, what should I do?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이제 멘트를 했었는데, yes, I think we all live with that dilemma. You know, it's not an easy dilemma to solve in a short span of time. Sometimes, 그죠? 맞습니다. 어른들도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참 어쩜 인터뷰이 각각의 개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너무 대견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I love how each interview really brings out the unique personality of each interviewee. I'm really proud of each interviewee for sure. 또 모네 같은 경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댄서라고 합니다. 공부도 또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는 야무진 친구라고 합니다. She's known as an incredible dancer and also works just as hard at her studies and sports. Very well-rounded students, you can put it. 어머님과의 음악을 함께 공유하는 것. 아까 이제 토이의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들었다. 그다음에 또 임재범 씨 노래도 같이 듣는다. 뭐 이문세 씨 노래도 같이 듣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Love how she shares music with her mom. Listening to songs like, you know, Toy, 임재범, and 이문세. 그죠? 아무래도 부모님과 그렇게 또 음악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댄서로서 또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해서 원하는 공부도 잘 해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가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I'm sure that she will continue to shine not only as a, you know, talented dancer, but also at the university of her choice and studying what she truly loves. So again, heartfelt thanks to Monet and also our reporter Jian. She is kind of has been not feeling so well, actually. So you can kind of see from her raspy voice and very tiring voice, but she is kind of you know, going through it with me, I guess. 그러면은 바통 터치를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our cutie님s has sent in a lot of song requests along with the potluck food. 팟럭 음식과 함께 이렇게 많은 곡들을 함께 준비를 해 주고 계시 보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우리 큐티님들의 음악 선곡 뽐내기 시간으로 채워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통터치 개념은 아니겠지만 혹시 이 분위기에 맞는 이 팟럭 분위기에 맞는 그런 곡들이 있으시면은 보내주시면은 또 남은 시간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this is one of the songs that Monet mentioned that she listened to a lot with her mom. 이문세 씨의 곡입니다. 듣고 4부로 들어오겠습니다. 붉은 노을.

Yes, Lisa Ono, Salade de Fer, Salade de Fruits, that is. That is a very appropriate song to play after soundbite, don't you think? 그죠? 약간 이 아이들 분위기가 참 귀여운 곡이네요. 리사 오노의 곡이었습니다. So, Salad de Fruits, Jolly, Jolly, Jolly. 과일 샐러드야. 참 예쁘구나. 예쁘구나. I kind of looked it up because I was wondering what they were possibly talking about in the cute delivery. Tu plais à mon père, tu plais à ma mère. 너는 우리 아버지 마음에도 들고 우리 어머니 마음에도 들어. I guess, you know, parents love salad or parents love the fact that their kids eat salad. 아이들이 이 샐러드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혹시 담은 건가요? 그럼 참 좋네요. 모모님께서도 큐모닝 파티 소문 듣고 왔어요. Joining us for the second half of our potluck party. 지금은 이제 음악을 즐겨주시면 되고요. 남은 드링크나 이제 좀 화채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I'm sure that we have some more canapé left that Hailey님 has prepared. 까나페도 아마 남지 않았을까요? 조금씩 드시면서 음악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루프탑에 아주 훌륭한 어디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음 큐티님의 이 송 선곡 쇼케이스로 가볼까요? 위즈덤님께서 보내주신 준비해 오신 곡인데요. 브루노 메이저 오늘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세 곡 중에서 제가 선곡을 해봤는데요. 브루노 메이저의 곡입니다. The Most Beautiful Thing.

Bruno Major, The Most Beautiful Thing 듣고 오셨습니다. So, getting toward the end of this potluck party. 1033님께서는 근데 팟럭 파티 같은 거 하면 음식 진짜 많이 남지 않나요? 보통 각각 모이는 인원 전체가 먹을 양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Yes, most of the times a potluck party would have a lot of leftover food because 보통 이제 넉넉하게 준비를 해오시죠. I think it's a tendency that the people usually bring plenty of food, more than you know needed a lot of times. 뭐 이제 각자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I guess people can take home some of the food left over. 맞습니다. 제니님께서는 제가 지퍼백을 들고 왔어요. 남는 음식은 집으로. Yes, very wise housewife, Jenny님 is.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next song showcase. I think one of the most impactful, contribution, food and drinks contribution, possibly from 소희님, who contributed tequila. 면세점에서 개탄 아주 소중한 데킬라 한 병 풀겠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our kids probably enjoy that very much. 그때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글스의 곡입니다. 데킬라 Sunrise.

Eagles, Tequila Sunrise, which was a contribution from our 키티님, 소희님의 아까 이제 샐러드 갖고 오신 뽀글림, 샐러드와 샐러드 프루트 노래 함께 갖고 오신 뽀글림과 마찬가지네요. 테킬라와 또 테킬라 선라이즈 함께 일치해서 가져오신 소희님 감사드립니다. I guess, that is the vibe. 약간 이 아침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먹고 나니까 또 이제 배가 부르고 그죠? I think we are in sort of a relaxed mood for the morning time, I think. 하지만 이제 좀 이따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맛점 하시고요. 모모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 Summer Wine 1012, 1023에서 처음 듣고 들을 때마다 큐티님들과 이큐님이 생각이 나는 곡이라고 하시면서 Wine, I guess. Yeah, why not? 뭐 테킬라도 왔는데 와인 문제 없습니다. But the song is very special song. 낸시 시나트라와 또리 헤이즐우드 두 분의 듀엣곡이죠. 멋진 곡인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ummer Wine.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Good eye, mate. I saw the sign. Life is demanding without understanding, but good on ya. I saw the sign, mate, and it opened up my eyes. Fair dinkum. I saw the sign. No one's gonna drag you up, mate, to get up into the light where you belong, mate. But where do you belong, mate? I saw the sign. Cheers, mate. Good eye.
1: Very questionable.
2: By the way, to give you guys a little information, 박은혜 팀장님 has an experience of living in Australia. So,
1: 10점 만점에 몇 점?
2: 밖에서 우 막 이러고 계세요. I tried. 저는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살았거든요. Completely forgot their accent. 저도 어렸을 때 분명히 그 액센트를 구사를 했을 텐데 오, 시간이 한 20년도 넘게 흐르니까 기억이 안 나요, mate. But anyways, that wasn't me. 뭐 저 아니니까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That was Samantha, the cousin of Sam Hemington. 우리 사만타 씨가 그렇게 읽어주신 거니까 너무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Thank you, Samantha. 자, 여러분. 진짜. 펭귄킬러님. 태국의 사만타 같다고. 진짜. That was Samantha from Australia, not Thailand. But I do love Thailand, by the way. I go there a lot for my vacation. I mean, it's not easy. 다음에 뭐 태국 사만타 한번 등장시켜봐요.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걸요. Oh my god, my mistake. I shouldn't have said that.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진짜. 태국 사만타와 호주 사만타는 완전 큰 차이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모닝그룹어. 좋아요, 여러분들. So to repeat what Samantha said, she was keep going on and on about saying, I saw the sign, mate. I saw the sign, mate.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정답, 문자 번호 샵1013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hat is the title of this song? You know, the lyrics read by our Samantha from Australia.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tuning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o give you guys an extra hint,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여러분들에게 힌트곡도 나갈게요.

sign. That was the answer, Moringoovers. 여러분들 좀 직감하셨나요? 아, 이 노래. So that was Ace of Base, Sign.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뭐 이렇게 망설이시고 그러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웠나요? I just gave you the whole answer. 정답은 Ace of Base의 I saw the sign, might sign이었습니다. So I just realized that outside the studio, one of our engineers, 우리 윤동혁 감독님께서 또 호주 워홀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진작에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그럼 제가 이거 안 했죠. 부끄러움은 저의 몫이죠, 항상. 전 전혀 몰랐네. I mean, I knew about 박은희 팀장님, but then like 윤동혁 감독님, he says that he's been living in Australia. In Brisbane, 브리즈번에 이제 또 워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들어와서 한번 해보시던가요? 예. Do you think this is easy, mate? 이게 뭐 쉬운 줄 아세요? 아, 정말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은근도 되게 잘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기대되는 우리 감독님의 미래 방송 출연. 여러분들, if you insist, maybe who knows, right? 아닌가? 또 극강의 아이신 것 같긴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But anyways, Morning Goobers. 코코 모닝 그루버께서 부캐 천재라고 해주셨네요.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oober who complimented about this. Thank you so much, Coco Mite. 이게 효과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부작용이라고 하죠. 자꾸 이게 입에 붙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만타가 왔다 가니까 제가 자꾸 입버릇으로 마이트 마이트 이러고 있어요. I don't think Australians even use that word anymore, might or could I? 우리 켄 모닝그루버 might might 하니까 Vegemite 떠오르네요. 추억의 Vegemite. 아 이거 좋아하셨었어요? 하드코어시네. 이거 굉장히 짭조름한 그잼 같은 소스잖아요. Like if you go to Australia, this is like a must buy item, I guess. 제가 예전에 여기 TBS 선배님한테 호주 여행 갔다 왔었거든요. So I had my vacation to Australia. I think that was back in 2018. And I bought a huge packet of this Vegemite. And I gave it to my senior. 선배한테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어머, 이건 뭐야? 막 이러시길래, 이거 초콜릿 막 그런 거라고 해서 한입 이렇게 드셔보셨더니 막,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엄청 인상을 쓰셨던 기억이 아직 나네요. 네. 강진수 선배님. Anyways. 정답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우리 에이스 모닝 그루버들이 계세요. We have some ace morning goovers, not ace of base, but ace of morning goovers who managed to send in the answer. 우리 얼짱님께서는 헐이 노래였다니 크크크 설마 the sign? That's right, mate. It's the sign, mate. Sign 맞았고요. 6479 모닝 그루버 says 또 웃다가 가사는 하나도 못 듣고 Could I might?만 계속 귀에 맴돌아요. 노래 듣고 간신히 정답 보내요. Ace of Base sign. So again, you've been laughing, so you didn't manage to hear all of the lyrics, but I guess the answer is Ace of Base sign. That's right. You have to open up your ears. Open sesame. 여러분들의 고막 열려라, 열려. 이게 방심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 코너가. 그래서 뭐 낄낄 이렇게 웃는 순간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It's all about testing your listening skills, morning groovers. 내가 뭐 듣기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뭔가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이 코너에 주목해 주세요. 정말 집중해서 듣다 보면 정답이 보이거든요. And Kim's fan Morning Groover also sent in the correct answer, Ace of Base Sign.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맞출 거라 생각했어요. Although we did have a little bit of twist in the lyrics.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저는 갈매기 흉내 내신 줄 알았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웬 갈매기예요? 저 이해 못했어요. 갈매기? Could I mind? 갈매기가 뭐 이러던가요? 갈매기가? 갈매기 까악까악 이러지 않아요? 갈매기? This is new. 좋아요, 여러분들. So that was our Lyrics Gone Wrong segment. We had Samantha joining us in the show, the cousin of Sam Hamilton. The message was added. 만화에서 나오는 갈매기요라고 죄송이라고 해주는데 더 상처받았는데 이거 더 이상한 거잖아요. 갈매기라니요. 명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읽고 갔는데. 어쨌든 좋아요. 이렇게 체육부장님처럼 혹은 이제 다른 분들처럼 If you want a request for me to pull out a character, you can do that all the time.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이 사람 초대해주세요. 이 사람 한번 섭외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 보내주시면
저희 모닝 그룹의 섭외력 아시잖아요. You know the potential of Morning Groover's team, right? We will cast that person. We will find that person and we will cast them. All right?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또 그런 추천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saw the sign. 이 스웨덴 출신의 듀오 노래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었어요. So when I first found out about the song, I thought they were from America, but they are actually from Sweden. 이 스웨덴 출신의 명 가수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들. So we got to listen to that whole throwback jam all together. 좋아요. We still have like half an hour left for Morning Groove, everyone. 보이는 라디오 계속 시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Don't forget today's question, everyone. 오늘의 주제, let's be back on that topic. How do you react when you are nervous? 여러분들,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Okay, so it looks like we're already getting some requests. 우리 평양냉면님께서 한석규 배우 섭외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want us to hire cast 한석규, the actor, the legend, by the way. 이거는 저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As long as we have 윤동혁 감독님 joining us in the studio. 감독님께서 들어오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박은희 팀장님은 어? 약간 이러고 계신데, 아, 목소리 톤이 굉장히 이렇게 낮으시거든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뭐 제가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한석규 접수. 그 다음에 Kim's Fan Morning Groover. 아, 이 Ace of Base, The Sign 노래 나왔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중학생. 그러니까요. 세월은 참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흐를 뿐이죠. 이 순간을 같이 한번 행복하게 즐겨보아요. Let's just enjoy and seize the day, everyone. Alright, let's now listen to a song, shall we? This is Kylie Minogue and Jason Donovan, especially for you.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우리 청청이 모닝그룹어들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리메이크와 원곡의 경계를 청청청청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아주 방정 맞죠? 오늘도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 조금 달라요. 오늘은요, 외국인 가수가 우리나라의 노래를 직접 번안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아,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잘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요. 원곡자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fun quiz we have right here. So today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This time it's going to be a Korean song that was officially adapted and performed by a foreign musician. So listen carefully and see if you can guess both the original artist and even the song title, because that's going to be a popular one.
1: 굉장히 유명한 곡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이 번안했다고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0: It's not rocket science, trust me. It's going to be super, super easy. Once you hear the rhythm by this foreign musician, you'll be like, oh, this song, oh my gosh.
1: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하실 수 있으니까 뭐 적어도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 약간 이럴 순 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요. 노래 잘 들어보시고 이 외국 가수가 막 부르고 있는 원곡자와 노래 제목을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0: Alright, so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a song by a musician called Lee Oscar. Lee Oscar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the song title is Love Beside Me.
1: 이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야? 들어보면 알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그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0: Just wait for it. Wait for it. Okay? You will know instantly if you listen to the song. And of course, Kind Summer. Yes, she will give you a hint.
1: 기다려 주세요. 힌트 나갑니다. 자, 내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멀리 있을까요? 아니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멀리 멀리 말고 앞, 그리고 바로 옆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아무도 없네?
0: Anyway,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다. 내 옆에 있다. So where should my love be? Not far away, not in Egypt, not in Paris. Right beside you. Look around, everyone. Your true love is right beside you.
1: 이렇게 또 여러분의 사랑이 내 옆에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좋아요. So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song.
1: 이 곡의 노래 제목 그리고 원곡자 누구일까요?
0: This is Lee Oscar, Love Beside Me.

That was Lee Oscar featuring Teddy and Rhea, My Love Beside Me. Did you guys hear this harmonica sound? Lee Oscar is actually a huge popular harmonica player too. 그래서 하모니카 노래까지 이렇게 뭔가 감미롭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Surprise, surprise! 전주만 듣고 네, 사랑하려고 하는데 막 영어가 나온다. 오, 반전이죠? 너무 재밌다. 정답들을 막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펭귄킬러님께서 정답은 내 사랑 내 곁에 전주만 들어도 맛깔나게 잘 부르네요. 이 친구 괜찮네. 뭔가 이런 느낌인데. 전주만 들어도 I know, like hearing the very beginning part of the song, you would instantly know. If you are a Korean, if you are a proud Korean, you'd be like, oh, this jam. I know this jam. 근데 막 영어 가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거죠. 우리 얼짱님께서는 wow, 이 걸걸한 목소리의 뮤지션은 누굴까요? 정답,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하트 명곡이지요. 홍희석님의 버전도 좋아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홍희석 씨 버전도 너무 좋죠. 되게 무심한 듯 부르잖아요. 내 사랑 그대 아닌가? 이건 다른 분인가? 어쨌든 이 버전도 저 되게 좋아합니다. 명곡이니까 이런 리메이크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No wonder why it's a really legendary song because it has a lot of remakes. 우리 냥이 망고 아빠 어서 오세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오태오의 작사 작곡이죠. This song is my cup of tea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this is totally your style. Your cup of tea. So your recent cup of tea or this has been your cup of tea for a long, long time. I guess the latter, right? 우리 3948 모닝그룹원 어머나 이 노래가 이렇게 바뀌어서 불렸군요. 고 김현식님의 내 사랑 내 곁에입니다. 동서양을 말론하고 이 곡은 허스키 보이스가 찰떡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this voice really suits the song, right? Right? 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부르니까 뭔가 그 소울이 전달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6497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요. 와, 김현식님이 영어로 부르신 줄 거의 모창 수준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Really? Does it sound similar to 고 김현식? 약간 전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창을 할 정도로 비슷하게 들리셨군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Love Beside Me is so popular song by 김현식이라고 영어로 또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네요. Kim's fan 모닝그룹어 로드 스튜어트 같은 허스키 목소리가 흐흐 90년대 그때 그 사람이랑 TV 프로그램의 원곡자의 아드님이 고인을 대신해서 출연한 적이 있어요 라고 So it looks like a lot of morning groovers have their own specific memory behind this song because it is a legendary song. It's hugely popular song by many, many musicians. 그러니까 이 노래에 얽혀있는 사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this is how it works. 이런 거예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음악에 얽힌 추억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 음악 얘기 고품격으로 나눠보는 그런 코너인 거예요. So this is how we do it, everyone. Easy peasy. So everyone, the answer is 내 사랑 내 곁에 by 김현식, the legend Korean singer, obviously. So to give you this whole background, everyone, 여러분들도 이제 고품격 음악적인 지식을 좀 제공을 해드리자면요. This song, 내 사랑 내 곁에, the original one I'm talking about here right now, was released back in 1991 on 김현식's sixth album, My Love By My Side, became one of the most beloved ballads in Korean music history and until today as well. And you know, this Kim's emotional vocals turned it into a timeless classic that has been covered by countless artists over the years. And we did mention about some artists that covered this song. And to give you some interesting fact, well, this is kind of sad, actually. Not so interesting. Kim Hyun-sik passed away just 2 months before the album's release. Can you guys believe

0: believe that. The song became his signature work and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Korean ballads ever recorded.
1: 참 사람 일 정말 한치 앞도 못 보는 게 이렇게 성공적인 앨범이었는데 이 앨범이 발매되기 딱 두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0: Yeah, we don't know what life would bring you, right? But this song is still existing until today, and I believe that it will still exist in the later future as well for many, many years.
1: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이 노래가 앞으로도 쭉쭉쭉 미래 세대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And to give you an introduction about this musician, Lee Oscar, I did mention briefly that he's a harmonica player, actually a world-renowned harmonica player. Lee Oscar released Love Beside Me in the mid-2000s.
1: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쯤에 이 Love Beside Me 번안 버전을 노래로 냈어요.
0: As an English adaptation of Kim Hyun-sik's My Love by My Side. And, you know, rather than simply just translating the lyrics, he kind of reimagined the song for an international audience while preserving its melody and emotional spirit.
1: 그래서 노래를 100% 이렇게 막 번역을 한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노래를 조금 더 노래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해보고 노래를 만든 거죠.
0: And Lee Oscar also incorporated his signature harmonica performance, of course, giving the Korean classic a new musical identity.
1: 아무래도 하모니카 연주가다 보니까 이 하모니카 사운드를 조금 더 추가해서 넣은 것 같아요. 전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
0: I just love this beauty of instruments, and I think that is probably the reason why I enjoy listening to old jams compared to the jams these days, because they have this specific instrumental sound.
1: 제가 또 노래 가사를 잘 못 듣다 보니까 집중력 이슈로 뭔가 이 악기 막 솔로 파트가 나온다거나 악기가 돋보이는 그런 노래들이 저는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0: So I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is remake version by Lee Oscar.
1: 이 하모니카 노래 리듬을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리메이크 버전도 상당히 좋았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원곡 리메이크 버전 중에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버전이 더 좋게 들렸는지, 이 버전은 또 어떻게 들렸는지 알려주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Sunset Morning Group 번안곡 제목도 원곡과 같이 정직하게 붙이셨네.
1: I know the title is like literally translated. 내 사랑 내 곁에, My Love Beside Me. 그쵸? 제목은 딱 그대로지만 이제 노래에서 완전히 가사를 100% 번역하진 않았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 리메이크 잘했네요.
0: 그러니까요. 아주 잘했다 리메이크. 그죠. 리메이크 굿잡입니다. I enjoyed listening to it myself too.
1: 그리고 우리 코코님 늦게 오셨네요. 늦었어요.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You're never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up. 늦게 오시기는요. 늦지 않았습니다.
1: 어때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저희가 리메이크와 또 원곡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음악 얘기를 고품격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코너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0: And we did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first, right? Because I wanted you guys to guess the original version. And now, of course, we will going to listen to the original one.
1: 여러분들 리메이크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원곡 내 사랑 내 곁에 또 이제 들으셔야죠. 여러분들 아까 떼창 하려다가 떼창 못하셨죠? 이번에는 이제 원곡을 들으시면서 떼창도 하시고 이렇게 막 부르시면서 즐겁게 노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0: So, morning groovers, we still have about half an hour to go, so keep letting me know.
1: 사용과 신청곡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문자번호 샵1013 열려 있습니다.
0: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stay tuned.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You are now here with me,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As mentioned before, on Saturdays, we are replaying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through the week. We're going to continue with Satur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But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leave any song requests,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특히 90s, go back이 아니라 back 이렇게 발음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 가수가 발음을 그렇게 하죠. When I got on the banner shot under. 여러분들, you're listening to some band music today. 오늘은 band music special이에요. This is a throwback, a huge throwback actually. 주지클럽의 나는 나. 제가 어디 카페를 지나가다가 이 노래가 나오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신청을 한번 해보았어요. And DJ Va has it. DJ Va has it. So today we are going to some ladies band music. 여자 밴드 노래 좀 역대 여자 밴드 노래로 좀 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Korean song.
1: 너 준 사람 그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제제제
0: Let's get it. 여러분들 때밀이 노래라고도 하는데 Okay, everyone, if you are all settled and singing along 마치 외국인이 한국 노래 부르듯 부르고 계시는 와중에 A little bit of TMI quiz 오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던져드리는 A little bit of too much information quiz about, of course, me 밖에 윤동열 감독님도 아니고 다군이 선생님도 아니고 저에 대한 퀴즈니까 여러분, focus is back to me, okay?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입니다. 썸머는요, 최근에 어떤 취미로 과거 TBS 피플들과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과연 뭘 시작했는데 저러는 걸까요? So, Summer recently picked up a new hobby with some former TBS colleagues. Can you guess what that is? Surprisingly, 다군이 팀장님 actually knows the answer for the first time on our TMI quiz. 역대 했던 TMI 퀴즈 중에서 유일하게 박은혜 팀장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예, 저보고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까지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퀴즈 제가 드려봅니다. So, what if Summer started with the PBS people? 썸머가 과거 TBS 피플들과 선배든 출연자들 등등이겠죠?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Let me know.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Let's go!

보내주세요. 난 널 사랑해요. Let's go. So send us your answers.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싶으시면, 중 보고 싶으시면, 얼레디 꼴레디 하고 싶으시면 TBS EFN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세요. Come on our visible radio. It's so much fun that way. 국자자 국자. A little bit of 펑짝의 느낌이죠. 자, 자. 또 추억의 밴드라면 주주클럽 다음에 한스밴드 아니겠어요? 망쳤어. Oh no. 시험 망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잘 봤어요? 시험 잘 보고 노는 거 맞아요, 지금? Everybody's going on summer vacation, but does that mean that you did an excellent job on your exam? Huh? 약간 찝찝한 마음을 안고 여름 휴가 가시는 건가? 어, 스트레스 엄청 많이 주는 썸머 PD. 아이들이 얼마나 싫어할까? 아, 왜 시험 얘기해? 자, 정답 벌써 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해피라이프님, 러닝? 3378님, 러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러닝. So, I would be making a running crew with the people at TBS. 그럴 수도 있겠네요. 킴스탠 머닝 그리버, 배드민턴, 조국님 배드민턴. That is my personal hobby. 배드민턴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만 알아두세요. 과연 뭐 여태까지 TBS에 등장했던 사람들 such as Greg, Christina, 박은혜 팀장님 등등 이분들 중에서 제가 운동하자고 하면 몇 분이나 그래 할게 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운동이겠어요? 운동 아닙니다. So it's never related to workout. What is Summer doing with former TBS people? 뭐 하는 걸까? 3378 모닝 그룹 꽤나 열정적인데 개모임이라고 해주셨고 아, 개모임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 맛집 가는 거 우리 다들 좋아해서. And also Ben Spiro, all the way from Central Europe, is trying to guess the answer. Screen golf? Billiards? Table tennis? It's not anything to do. It's got nothing to do with working out or sports. That's not their thing. 그런 거 아니고요. 그분들이 좀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잘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It actually all happened properly just last week. 지난주 화요일에 이거를 처음 했거든요. 꽤나 재밌었습니다. And then we're trying to do it like regularly, 여러분들. 박은혜 팀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이거 공개 가능하냐고 했는데 빨리 공개하라고 하던데요. 네, 그분들이 누군지 공개 가능합니다. Of course, yeah, I can review who they are, who the members are. So if you're an avid listener of TBS EFM, you'll be able to guess. You won't be able to guess, actually. You will be familiar. 여러분들, TBS를 오래 들으셨다면 그분이랑 선배랑 이걸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방송에서 떠드는 것일까? So exactly what on earth are they doing, Summer, with the former TBS EFM members? 과연 뭘 하길래 이러는 걸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TMI 퀴즈니까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does not include 박은혜 팀장님 or 윤동혁 감독님. Unfortunately, 아쉽지만 그들은 뛸 수가 없습니다. 끼면 이제 좀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바쁘세요, 그죠? 관심도 없으시고. 있어요. 이 노래 되게 슬픈데. 시험 망치고 오락실에서 아빠 만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We love our family. Let's go. Fight time to all the kitties out there. 길랑이들 dance dance. 길랑이들 밥 많이 먹었어? 오늘 춥진 않았어? 덥진 않았어? To all the kittens out there, all the kitties out there, or the street cats, you know, stray cats. I love all the cats out there.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냐오! 나는 여러분들, 이 체리필터 언니께서 굉장히 뜨거운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주로 하시잖아요. So if you look at the way she sings, like she would hold onto a mic like it's like 100 degrees Celsius. 뜨거 이런 느낌 보여주시는데 그게 시그니처 아니겠어요? 예? 손을 이렇게 깜빡깜빡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여름 주간은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Let's go. 나는 남한고 양이 슬픈 도시 슬픈

이게 되게 슬픈 노래예요, 여러분들. 노래 되게 많잖아. 장자자 이런 신나는데. If you listen to the lyrics, it's quite sad. If you think about all the stray cats that are out there. 여러분들 왜 마린 모시세요? 아니 정답 이제 안 보내줄 거예요? Are you guys like not interested anymore? 여러분들 썸머랑 알았어 멤버 공개해드릴게요. 자 제가 누구랑 뭘 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I will mention the members, okay? So the members are number one 한혜준 씨. 제가 한혜준 씨랑 number two 뭐 신문철 씨, 맥스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별로 존재감은 없는데. 예전에 he used to be the producer of TBS EFM. Actually, my senior, 제 선배인데, he used to produce programs like K-pop programs with Punyel from B2B. B2B Punyel이랑 같이 방송하시고 저랑 같이 매너네어도 잠깐 했던 제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Max Shin 그리고 한희준 씨랑 아무튼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시작했길래 저럴까요? We have some guesses. 558 뮤지컬 러버신데 굿모닝입니다. 드디어 런닝크루 시작하셨나요? 1조 하석진 PD님의 다리 부상으로 미뤄진 런닝이 시작된 걸까요? I did try really hard to form the running crew, right? 제가 런닝크루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아시잖아요. 여기 TBS EFM 계신 분들은 정말 관심 없으세요. 그런 거 뛸 거면 혼자 뛰지 왜 너랑 뛰냐 약간 이런 마인드처럼 타브레 티나님도 지금 혼자 뛰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So they're really individual when it comes to working out. So that's not working out.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썸머피디님 펜션 너무 좋아요. 영화 클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A movie club. Oh, that sounds so interesting. So we get to watch movies together. We get to have this like deep debate about a movie. The whole production process. Oh, 너무너무 교양 있는데 땡입니다. 땡땡땡. 첫차 골프 모닝그룹께서 마라탕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문자 오자마자 바구리티나님께서 꺄 하시는 거세요 도대체 이런 모임이라면 대환영이다 이것인 거죠 as a 마라탕 lover 마라탕의 엠버서더 DJ 바십니다 디바죠 우리의 디바 this is the Cranberries Dreams 약간의 샤키라 감성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약간 무심하게 중경성님이 또 생각이 나는 노래이죠. 3378 says 코너 모임이라고 저 이거는 또 하기 싫어요. This is the type of the gathering that I don't want to do with our TBS EFM members especially

if Max is involved. 특히 그 문철 선배가 들어있으면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발라드를 많이 불러가지고 아 졸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코너는 저 혼자. So Kono is basically dominated by Summer only. 저만 할 거예요. Ben Sprill also says 노래방.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what would people do? 프로듀서들이 그리고 방송인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Like, what would they do? Think about it. 조국님께서 맥스 피디님 아시는구나. 와, 맥스 피디님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자주 보기 때문에. I see him very often actually. I take care of his dog actually. 제가 이 맥스 피디님의 도그시터거든요. 단 Summer is here in the studio. 평양냉면 먹방 클럽 모이면 먹어야죠. 조국님 AI 스터디 모임. 아, 여러분들 PD와 방송인 가수 PD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무엇을 할까요? So there's a producer, there's a singer, you know, an entertainer. If they gather, like, what would they do together? Like, wouldn't they make something together? Don't you think? 뭔가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뭘 만들길래 저러는 걸까요? 성대모사 모임? 아, 성대모사 모임을 모여가지고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임이야? 3378 Morning Google has this big passion to come up with the answer. 편성 모임? 오, 이거는 뭔가... 일의 연장이죠. 땡입니다. We wouldn't have this kind of discussion together. 차차골프님께서 Men in Black or Men on Air, I guess that's what you're referring to. 자체 재방 모임. 재방을 할 거면 여기 와서 재방을 했죠. 저희가 왜 우리끼리 그걸 합니까? And for that Men on Air, we like Greg. Greg이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근데 뭔가 비슷해요. You guys are getting there, actually. 뭔가 뭐 편성, 방송 막 이런 거 나왔어. 어떡해.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추는 것 같은데. Take our girls out. 해피라이프님께서 방송 클럽? Can you be a little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방송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뭐 스포츠 방송일 수도 있고. Like, what kind of broadcast? Broadcast is such a, you know, vague term to come up with this answer.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You guys are doing it. You guys are getting there. Getting there, 여러분들. 오, 차차골프님께서 유튜브 모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모임. So you think we gather together to produce some YouTube shows? 아,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건 뭐죠? 뭔가 회피하고 싶다. 정답입니다. 유튜브 모임 맞아요. 딩동댕. 자, 이제 두 번째 기회죠. 어떤 유튜브일까요? What kind of YouTube would that be? 약간 유튜브에도 콘텐츠를 저희가 조금 정했거든요. 뭔가 땡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어요? 저희가 뭔가를 뭘 할까요, 과연? 뭘 가지고 무슨 유튜브를 할까요? So what kind of content are we producing?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기대해 주시고 It's actually been extended a lot, postponed. Jilla, what you yelling for?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언니 of 언니, Ever Loving Complicated. Yes, everyone, you guys don't have to be so complicated. The answer actually turned out to be very simple. I like you the way you are, when, where, when.

여러분들 저희가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냐면요. Let me reveal it. 저희는 팟캐스트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So we had our first ever shooting just last week, and our goal is to create our own YouTube channel and upload all the contents before 추석. 제가 이제 추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박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올해 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So she's been asking, so when is it gonna be uploaded? When is it gonna be uploaded? 왜냐면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으셨나봐요. So she was actually willing to listen to it. So she was keep asking me, and it has been procrastinated. 저는 뭐 미루진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미뤄가지고 핑계 대기. 그래서 자꾸 물어보셨.

있는데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딱 공개를 했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be prepared.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다면 예전에 그 TBS EFM 멤버들이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please follow us. 여러분들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I will update you about those whole information. 여러분들. So that was our little TMI quiz for you. Tell me that you will tune in,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With that being said, I'll leave you guys with the song Complicated and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Embark on a journey to unravel nostalgia within your memories. Join us as we open the pages of Time Capsule Chronicles.

0: Everyone,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our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I was being teased by so many producers yesterday that I have the 아재 감성. 제가 왜 이렇게 취향이 아재 같냐 이런 얘기를 정말 찐 아재 팀장님한테 이걸 들어가지고 좀 당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어때요? 제 취향이 이런 걸 어떠겠어요? Anyways,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타임 캡슐 주제 공개를 할 건데 마침 우리 반장님께서 오늘은 어떤 라떼 이야기가 나올까 기대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we're gonna reveal it right away.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CD Collections. 오늘의 타임 캡슐 주제는 다름 아닌 CD입니다. So from now on, please tell me about any memories related to CDs that comes to your mind. 지금부터 CD 관련 떠오르는 추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You can tell me about the first CD you have bought for yourself, a CD gift that you received from someone, your favorite CDs, CD players, and so on. 내가 닳도록 들었던 CD, CD 관련 추억, 나만의 CD 컬렉션. 나는 이 가수의 음반만은 꼭 샀다 싶은 것들 있으면 알려주시고, 뭐 CD 플레이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1: I think it was really special to listen to music from CDs because you are able to really put yourself into that music by reading all the lyrics and also looking at the pictures of the musician as you listen to the CD. It made it really special.
0: 뭔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멍 때리면서 음악을 듣지만 예전에는 한 장 한 장 CD 넘겨가면서 가사도 읊어보고 그 다음에 뮤지션들의 사진도 보면서 음악을 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음악을 감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CD 플레이어는 순서대로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1: So you kind of had to go through the whole entire album from start to finish.
0: 뭐 어찌됐건 지금부터 라떼 CD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1: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0: 제가 이런 노래를 어제 막 틀었더니 아재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찐 아재 팀장님한테 말이죠.
1: So those are the songs like this one. This is Nirvana, Smells Like Teen Spirit.

Yes, yes, yes. This is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nd once again, today's topic is CD collections. 오늘은 라떼 CD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Let's get to this message from 2716. 까탈레나의 너바나라니 문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했던 노래라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금요일 아침 출근길부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하루 잘 버티고 남은 시간 모닝그루브와 함께해주세요. 우리 오락부장님, 리차드 모닝그루버께서 메탈리카 CD는 꼭 샀던 것 같아요. 와, 메탈리카 너무 좋죠. 엔터 샌드맨 장자자자장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 영 H 반장님께서 저는 고등학교 때 Guns N' Roses의 Use Your Illusion 앨범을 정말 CD가 튈도록 들었었어요. CD를 많이 들으면 중간에 튀는 거 아시죠? 라고 해주셨네요. 알죠? 탁 소리가 나면서 중간에 CD가 튀는데 소리도 갑자기 뭐 이렇게 반복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당당당당 이렇게 같은 음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I think you have no options, right? There's no other way to fix that. 그냥 CD를 꺼내서 하 이렇게 불어가지고 닦아서 다시 넣고 듣는 그런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박혜미 모닝그루버 Backstreet Boys의 CD를 사고 완전 니카토에 빠져서 언젠간 만날 꿈을 꾸며 그때부터 영어로 혼자 대화하고 열심히 했네요. 근데 혼자 영어 공부해서 틀린 걸 봐준 사람이 없어서 실력이 많이 늘지는 않았다는 아무튼 Backstreet Boys의 CD는 다 모았어요. So I guess Nick Carter motivated you and inspired you to study English because you dreamed of one day meeting him in person and have a conversation in English. 또 이런 게 또 긍정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빠지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Because it really motivates to do something better, right? Backstreet Boys을 너무 좋아하셨구나. 저는 Westlife CD 있었어요. Backstreet Boys CD는 없었네요. 저는 주로 뭐 Avril Lavigne, 그 다음에 Westlife, 그리고 Eminem CD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랩도 되게 좋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닝그루버들 CD 관련 떠오르는 추억 생각나는 거 있으면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And we're gonna play a song for our 반장님, 우리 반장님을 위한 곡 하나 띄워드릴 겁니다. Here is Guns N' Roses, Live and Let Die.

We're talking about CDs for today's Time Capsule Chronicles. 9909 Morning Groover texted, CD도 굽곤 했었죠 라고 해주셨고, 안녕이 모닝 그루버께서도 CD 굽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래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좋아하는 노래 녹음한 것처럼 CD에 좋아하는 곡들 녹음하는 걸 굽는다고 했죠. 센터 오픈 1주년 기념으로 사원들 좋아하는 노래 한 곡씩 받아 몇 날 며칠 구워 깜짝 선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신청 1순위는 살다가 였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 노래 맞나요? 궁금하네요. CD 굽는 거 저도 알죠.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당시에 남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다 선곡해가지고 선물해주고 그러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뭔가 저는 그때부터 나 이 노래 되게 좋은데 너도 한번 들어봐라 이런 게 되게 강했나 봐요. So I really enjoyed recommending songs to other people, even when I was really young back in the days. So I did include a lot of songs in the CDs, and I would kind of give it to the people that I care about. 6818 Morning Groover said, CD 플레이어를 하나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 갈 때 가방에 넣고 듣다가 늦었다고 달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음악이 끊기거나 다른 곡으로 넘어가거든요. So you enjoyed listening to the CD player, but a special warning, if you happen to run towards school, you're not supposed to do that because the CD player will shake and it's going to flip you over to another song. 맞아요. 이게 되게 예민했기 때문에 뭔가 흔들거나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멈추거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나중에는 진짜 얇은 CD 플레이어도 나와서 점점 더 이제 고급진 디자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그러다가 금방 사라졌어요. 그쵸? 4921, a new morning groover said, 좋아하던 여자에게서 CD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CD 플레이어가 없어서 나중에 그 아이와 잘 된 다음에서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진짜요? So you waited all that moment because you didn't have a CD player. So you had to wait until you were actually serious about the relationship to listen to the CD. 아, 또 CD가 또 그런 감성이 있군요. CD도 나름 디지털이었는데, 그쵸? 뭔가 아날로그에서 넘어가서 CD도 나름 되게 디지털이었는데 또 지금 생각하면 또 되게 아날로그스럽고 그러네요. 6177 texted, 안녕하세요, 썸머피디님. 로키 CD 모았었어요. 줄넘기도 하고 조깅도 하고 몸 만드느냐고요. 겨울에도 창고에서 운동했어요. 라고. So I guess Rocky CD is kind of a workout CD that can help you kind of guide you to work out. 그러셨구나. CD도 나오고 나중에 DVD도 나오기도 했었죠. 8981,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90년대 CD 플레이어를 휴대하고 차에는 CD 거치대도 있었고요. 저는 U2의 CD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So used to own U2's CD album back when you used to have it back in 1990s. 아직까지 CD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모닝 그루버들? 전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So I don't know where the CDs went. 어떻게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우리 JKY 모닝그루버께서 Red Hot Chili Peppers의 Stadium Arcadium 앨범이 신나라 레코드에 없어서 외국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공수해온 기억이 나네요. 라고. So you couldn't get those albums by Red Hot Chili Peppers here in Korea, so you had to ask for your friend living abroad to bring you that CD when coming back to Korea. 맞아요. CD 구하는 게 내가 사고 싶어도 그 레코드 가게에 없으면 또

다른 레코드 가게를 가야 되고, and if you have no options, still you would have to ask someone living abroa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getting CDs from pop musicians, right? 외국에서 CD 사는 게또 저렴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 외국에서 CD 선물로 사오면 진짜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It might seem very special to get some gift from abroad. 우리 0361 모닝그룹께서 저는 밤말리의 CD 중에 같은 것 두 개인 앨범이 있는데 신혼 초에 아내가 미국으로 출장 갔다가 새로 나온 거라며 사왔는데 그 사이에 저도 한국에서 샀거든요. What a coincidence. So your wife and you bought the same CD. 또 이래서 천생연분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So many good songs and so many good CDs were there back in the days and it's good to think about those, right? 저희가 많은 뮤지션들, 많은 곡들이 나왔는데요. Now we're gonna play a song going out to JKY Morning Groover. This is from Stadium Arcadium album, Red Hot Chili Peppers, Downey, California.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